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드디어 연예인들이 줄지어 온다는 그 요가 클래스에 겨우 등록했네.
3: Namaste. Welcome to Luxury Orsta Yoga Class. Your name, please.
2: Oni Park. I'm Oni Park.
3: Let me check. Oh, you're new to this class. Have you ever practiced yoga before?
2: Before? No. First time. Beginner. Beginner class, please.
3: I see. That's no problem. Now, come over here and stretch your legs out.
2: Leg. 아, 다리를 요래 뻗어보라고, 예. 요래 이렇게 뻗어.
3: I'll gently press down on your lower back. Try to stretch your legs out as far as you can.
2: 아, 아 잠깐, 잠깐만요. 아, 그만 놀래. 아, 여기 되네. 아이고, 여기 되네요. 완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Very good teacher.
3: Not at all.
2: 아니, 잠깐 뭐 비웃으면서 나한테도 전혀 안 된다 이건가? 아, 나 이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다리를 이래 쭉.
3: Oh, now you're doing really good. Now, stretch your arms out and lie on your stomach. I'll help loosen up your lower back.
2: 잠깐만, 이제는 팔을 이래. 눌리지 말고요. 또 되네. 와이구야, 원더풀 티처. 땡큐, 땡큐 so much.
3: Not at all.
2: 아, 뭐 또 나 하시라고 안 된다노. 보세요, look at me. 팔을 이래 벌리 갖고 이래 쫙 엎드리. 오늘 배워볼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Not at all.
2: Not at all.
1: 상대방의 감사나 사과를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별거 아니야 라는 겸손한 느낌을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라고 했을 때 You're welcome 을 사용하죠. 여기에 조금 더 겸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Not at all 을 사용해보세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Not at all.
3: Not at all.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4: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5: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6: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4: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6: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4: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6: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4: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6: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4: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6: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4: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6: Refuse, reduce.
4: Reuse, recycle.
6: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n Busan, there is a classical music festival that has connected world-class musicians with citizens since 2010.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running from September 1st to 22nd. Known until last year as the Busan International Baru Music Festival, it meets audiences starting this year under a brand new name.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Chung Ji-young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for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re going to discuss the meaning behind the new name, what changes on stage this year, and the future of thi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s it grows alongside the city of Busa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지영 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새로운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올해 달라지는 무대 그리고 부산이란 도시와 함께 성장할 부산국제음악제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부산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음악제 경영기획본부장 정재영입니다.
0: 네.
1: 부산 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음악제는 2010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훌륭한 음악가들을 부산으로 모시고 또 부산 시민들이 좋은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해부터 까지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오다가 올해부터 부산국제음악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곳곳에서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국내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클래식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

0: 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편하게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랜 시간 동안 부산 시민들과 세계 음악가들을 연결해온 음악제인 만큼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더 기대되는데요. So since its launch in 2010, the festival has reached its 17th edition this year, working continually to bring outstanding international musicians to Busan and help local citizens experience world-class classical music up close. And he highlights that this year is particularly special. After running under the name Busan International Maru Music Festival through last year, it embarks on a fresh start as a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running from September 1st to 22nd across various venues in Busan, the festival features a diverse lineup uniting world-renowned performers and domestic musicians. He warmly invites everyone from passionate classical music enthusiasts to those who have previously found classical music somewhat daunting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me and enjoy the performances comfortably. Now,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as undergone a very significant change this year, as I mentioned. It's a name change from Busan International Maru Music Festival to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o could you share the background and the meaning behind choosing this new name? 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음악제 이름이 바뀐 점인데요. 부산국제 마루 음악제에서 부산국제 음악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이유와 함께 새로운 이름에도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죠. 네.
0: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라는 이름으로 16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애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나 해외 관객들이 음악제 이름만 들었을 때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음악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하면서 보다 직관적이고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부산을 알리고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로서 부산 국제음악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6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음악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음악제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한 변화라는 말씀인데요. So changing the festival name was not a simple decision, I'm sure, especially given the deep affection built over 16 years of connecting with audiences. However, organizers wrestled with a fundamental question. When world-class musicians or international audiences hear the festival's name, can they immediately recognize it as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ld in Busan? Looking ahead to the next 10 to 20 years, they determined that a more intuitive, right, globally accessible name was necessary. As a classical music festival representing and promoting the city, it adopted the new titl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 emphasizes that this is not merely a name change, but a fresh start. Built upon 16 years of history to take the next leap forward as Busan's flagship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ll, what will this year's festival look like as it debuts under the new nam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also, could you introduce the overarching planning direction for the 17th festival? 그렇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처음 선보이는 올해 음악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음악제를 관통하는 기획 방향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올해 음악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부산에서 세계를 만나게 하자였고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부산에 와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었고요. 부산의 시민들이 좋은 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부산의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음악가와 교류하고 또 그 경험이 다른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뿐만 아니라 실내악, 앙상블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함께 준비했었고요. 결국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유명한 음악가가 오는 음악제를 넘어 음악 때문에 부산을 찾고 싶은 음악제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부산국제음악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고요.
1: Kunyo. So he shares that while preparing for this year's festival, the central guiding thought was letting the world meet Busan. So while having world-class musicians perform great music in Busan is certainly essential, he believes the festival should not stop there. Citizens of Busan must experience exceptional music up close, Busan's musicians must engage in exchange with international artists, and those experiences must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of local musicians. And for this reason, along with large-scale orchestral performances, this year's festival features diverse formats, including chamber music and ensembles, and the goal goes beyond merely hosting famous musicians. It is about creating a festival where people want to visit Busan specifically for the music. And that is the direction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trives toward with its new beginning.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ung Ji-young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of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Now, among the programs running from September 1st to the 22nd, which performance do you feel best represent the new identity and color of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네,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부산국제음악제의 새로운 색깔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공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전체 프로그램이 되게 네. 많아요. 네. 엄청 많거든요.
1: 그러게요.
0: 근데 이 콘텐츠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정말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아무래도 9월 1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개막 콘서트일 겁니다.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첫 무대인 만큼 음악제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90명이 넘는 단원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광주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관중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부산시립교향악단도 함께 공연 관심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공연이 있습니다. 9월 9일 얼숙도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에르네스 회철 지휘와 파울로 스카팔레라 피아노 협연 공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유럽의 에르네스트 회철 지휘로 슈베르트 미안송 교향곡과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인상적인 무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1: 네.
0: 부산에서 이런 수준의 연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9월 2일 낙동 아트센터에서 광주 심포니와 함께하는 서영민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공연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 네.
0: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 공연이 꼭 보고 싶어하는 공연으로부터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네.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So he shared, and looking at the pamphlet, there are just so many, and I'm just showing you on YouTube. And before the show, I was checking, okay, which one do I go with? Because there are just so many available. He shares that while it is difficult to choose just one, several standout performances capture the festival's new direction. So first one he mentioned was the opening concert on September 1st at Busan Concert Hall, serving as the inaugural stage for the festival's new beginning. This concert sets the tone with a grand performance by the Guangzhou Symphony Orchestra, featuring over 90 musicians. Almost looks like it in the background here as well. Another one he mentioned is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n September 9th, and another one, special collaborative stage on September 9th at Eusukdo Cultural Center, conducted by European maestro alongside pianist Paolo Scafarella, performing Schubert's An Unfinished Symphony and Liszt Piano Concert No. 1 as well. He notes a great significance of experiencing such world-class artistry directly in Busan. Another one he mentioned is on September 2nd at Nakdong Art Center. It's for, of course, the Rachmaninoff enthusiast, and he recommends the performance of his Piano Concerto No. 2 of Seo Hyung Min with the Guangzhou Symphony Orchestra. The best best approach is to just browse through the entire program schedule and start by choosing the performance that catch one's eye the most. And this year as well, overseas orchestra

0: Orchestras alongsid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ians will present diverse performances across Busan. Beyond simply inviting famous performers to the city, what musical narrative or thematic flow did you wish to present to audiences through this year's programming?
1: 네, 올해도 해외 오케스트라와 또 국내외 연주자들이 부산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단순히 유명한 연주자를 초청하는 걸 넘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적인 흐름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저희가 올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국제음악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2: 중요한 것은 그 연주자가 어떤 음악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그 음악을 들은 관객에게 어떤 경험이 남느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케스트라 협주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내악과 앙상블을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관객들이 한 공연을 보고 나서 아 좋은 연주였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다음에는 다른 공연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1: 네.
2: 예, 음악제의 가장 큰 힘은 결국 관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음악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음악제의 진짜 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So he explains that this was a central question organizers contemplated most this year, whether simply inviting many world-famous artists is sufficient for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heir answer was no. What truly matters is what kind of music those performers share and what lasting experience remains with the audience after listening. For this reason, this year's program was curated with great variety, spanning not only grand orchestral works and concertos, but also chamber music and ensembles as well. Rather than having audiences leave a performance thinking, oh, that was a nice concert, and moving on, organizers hope to inspire deeper curiosity, making listeners think, I want to hear more of this music, or I'd love to attend another concert next time. The greatest strength of a music festival lies in music that lingers long in the hearts of its audiences. Well, we have Kevin Im saying it sounds impressive. And does Busan have a Philharmonic Orchestra? Yes, they do. And if you are interested, and I know you don't live in Busan, but if you're interested, they will be playing on September 9th, as I mentioned. Well, in addition to bringing world-renowned musicians to Busan, what programs or opportunities have been prepared this year to help local musicians, especially young performers, use this music festival as a springboard to connect with the wider world.
1: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부산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의 음악가, 특히 젊은 연주자들이 이 음악제를 발판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올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앞으로 부산국제음악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보거든요. 예, 국제음악제가 해외의 유명 음악가를 부산으로 모셔오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반쪽짜리 국제화라고 생각하고요. 부산의 음악가들도 세계로 나가야 하거든요. 특히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세계적인 연주자를 직접 만나고 함께 연주하고 그들의 음악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1: 네.
2: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교류의 기회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산의 젊은 음악가들이 해외 음악제나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1: 네.
2: 세계의 음악가가 부산에 오는 것과 동시에 부산의 음악가가 세계로 나가는 것,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부산국제음악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연결과 기회가 만들어질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0: So this is an area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must prioritize even more moving forward. If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merely brings renowned overseas musicians to Busan and stops there, he considers it only halfway globalized because Busan's own musicians must also venture out to the world. For young musicians in particular, meeting world-class performers in person, playing alongside them and experiencing their artistry up close serves as an invaluable asset. And for this reason, the festival has begun expanding these exchange opportunities starting this year.

0: Looking ahead, he envisions going a step further by actively establishing programs that directly connect Busan's rising musicians with overseas festivals, orchestras, and music education institutions. Having world-class musicians come to Busan while simultaneously sending Busan's talented artists out to the global stage represents the true future vision he strives to build for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ung Ji-young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for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Now, looking at world-renowned music festivals, they go beyond simply watching performances and concluding. After the three-week festival concludes, what does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ope to leave behind in Busan? 네, 세계적인 음악제들을 보면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음악가와 또 관계, 도시가 계속 연결하면서 하나의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번 3주간의 음악제가 끝난 뒤에 부산국제음악제는 부산에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1: 저희들은 사랑과 관계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인 것 같고 공연 및 편을 잘 열고 끝나는 음악제라면 매년 새로운 행사를 만드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가가 부산을 다시 찾고 부산의 음악가가 해외 음악가와 계속 교류를 하고 시민들이 음악제를 기다리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때부터 음악제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의 문화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는 좋은 음악가도 많고 음악 대학이나 교육기관도 있고 좋은 공연장도 이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음악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 음악제가 끝났을 때 아, 올해 음악제가 끝났구나 보다는 내년에는 또 어떤 음악가가 올까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0: 네.
1: 그것이 저희 음악제를 통해 부산이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he hopes to really leave behind lasting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A festival that simply hosts successful concerts each year risks becoming a repetitive annual event. But when visiting musicians want to return to Busan, local artists mainta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itizens eagerly anticipate the festival. It becomes a lasting cultural asset, absolutely. Absolutely. And when it ends on September 22nd, he hopes people will not simply think this year's festival is over, but instead ask which musicians will come next year. That lasting an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is the legacy he hopes to leave in Busan. And with the opening just around the corner, could you guide our listeners, especially those experiencing the festival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schedule, key performances, and how to reserve tickets and attend?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음악제를 처음 접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정과 주요 공연 그리고 예매 및 관람 방법까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1: 벌써 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는 9월 1일 개막 공연으로부터 22일까지 풍성하게 열립니다. 9월 1일 부산 콘서트홀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의 여러 공연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9일 얼숙도 문화회관이나 9월 2일 낙동아트센터 남한용 피아노 협주곡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마다 장소, 시간, 좌석 티켓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매하시기 전에 각 공연장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을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는 공연 또는 제목이 마음에 드는 공연 한 편부터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현장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공연장을 찾아오시면 생각보다 클래식 음악이 훨씬 가까이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9월 부산에서 좋은 음악 한 편이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또 현장에서 듣는 음악은 또 정말 완전히 다른 경험일 그렇죠. 테니까요. So he said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runs from September 1st to the 22nd and opening with the concert at Busan Concert Hall and continuing at venues across the city. Key performances include the September 2nd, as he mentioned, at Nakdong Art Center and the September 9th concert at Eulsukdo Culture Cultural Center. Since schedule seating and ticket prices vary, he encourages attendees to check the festival program or each venue's official website before booking. And for those new to classical music, he suggests simply choosing a composer or title that interests them. And he emphasizes that experiencing the atmosphere of a live concert can make classical music feel far more accessible, inviting everyone to enjoy great music in Busan this September.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부산 국제음악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음악제는 음악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음악을 준비하는 음악가가 있고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직접 공연장을 찾아와 주시는 시민이 있어야 음악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도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시는 음악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클래식과 조금 거리가 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공연장을 직접 찾아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부산의 가을이 시작도 함께 즐겼었으면 좋겠고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이번 9월 좋은 음악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계절을 또 즐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was deligh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festival, and he reflects that a music festival is not built by musicians alone. It is only complete when musicians preparing fine music, concert halls delivering those sounds to audiences, and citizens attending in person come together. And he warmly invites classical music enthusiasts and newcomers alike to visit the concert halls, welcome the beginning of autumn in Busan together as well. Before we wrap up, I want to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메시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케빈님께서는 Busan classical music lovers must be so excited. 부산에 사시는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진린님께서는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품격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본부장님 오늘 게스트 덕분인 것 같습니다. Absolutely. So definitely a very classical and refined interview today. But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Mr. Chung Ji-young,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for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지영 부산국제음악제 경영기획 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ove Yourself to Dance by Daft Punk.

0: 소리도 마치 동화나 꿈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신비로워요.
1: Actually, I've seen and I've heard harp players, and yes, they always look so elegant and beautiful, right? And their fingers just like flicking through. Beautiful indeed. That is something that maybe we can all learn together as well. So many things we can learn.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And it's time for News Insight. It's our Friday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축제 요정이죠?
2: 예, 제가 지난달에만 한줄 안 돼 한 달 만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부산의 다양한 축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와! Well, welcome, welcome. We do have a fairy, festival fairy here in the studio. So on the last week of every month, we introduce major events and festivals taking place in Busan. What kinds of events will fill Busan in September? And when, that's of course when autumn begins. And I want to say that is a festival season, so we're going to hear all about it. 매달 마지막 주에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축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부산은 어떤 행사들로 채워지나요?
2: 네, 먼저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미술 축제죠. 부산 비엔날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5시 부산 현대 미술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65일간 이어집니다. 22개 국가에서 46명의 작가와 팀이 참여해 설치와 사운드, 퍼포먼스, 영상,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메인 전시관은 부산 현대 미술관이고 영도구의 복합 문화공간 스페이스 원지와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도 전시가 이어집니다.
1: 그렇군요. First, let us introduce Busan's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e Busan Biennale. The opening ceremony takes place today at 5 p.m. at the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exhibition continues for 65 days from tomorrow until November 1st. 46 artists and teams from 22 countries will be participating. And this year's theme is called a Dissident Chorus. So what does it mean?
0: 올해 주제가 불협하는 합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
2: 네, 국제 공모로 선정된 두 명의 공동 전시 감독이죠. 벨기에 국적의 에블린 사이먼스와 영국 바레인 국적의 아말 칼라프가 내건 주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어수선하게 뒤섞이면서도 넉넉하게 어우러진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역사 너머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So it is a theme presented by the two co-artistic directors selec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open call. So Evelyn Simons of Belgian nationality and Amal Khalaf of British and Bahrain nationality. It is an expression describing a state where different voices are chaotic and mixed yet harmonized generously. It is said to carry the meaning of asking listeners to pay attention and viewers to pay attention to stories that stubbornly survive beyond history. And rather than just viewing the exhibition, we hear the programs where visitors can directly participate have also been prepared. 예,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고요?
2: 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이번 비엔날레의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요. 개막일인 내일 정오 옛 부산 남고에서는 항만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한 참여형 워크숍이 열리고 이어서 밤까지 참여 작가들의 퍼포먼스도 이어집니다. 30일에는 을숙도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전소정의 신작 오페라 퍼포먼스 구미호하기가 열리는데요. 고려인의 이주와 생존의 기억을 판소리와 성악, 생황, 북한 가야금 등 자층적인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냅니다. 스페이스 원지와 옛 부산 남고 전시장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부산 현대미술관은 일반의 경우 16,000원입니다.
1: I see. So exhibition-linked programs are an important pillar of this Biennale. Tomorrow, on the official opening day, a participatory workshop themed on port development and gentrification will be held at noon at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And he mentioned the exhibition spaces at Space 1G and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can be viewed for free, while general admission for the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 16,000 won. Let's jump into our next event. It's one that can be enjoyed a bit more lightly. 네, 다음 행사는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요?
2: 네, 이번에는 다대포로 가보겠습니다.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다음 달 4일부터 3주간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부산시와

0: 부산 관광공사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2016 별바다 부산 나이트 페스타의 하나인데요. 지난해 26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is time let's head to Dadepo. The Night Music Camp Neg will be held every Friday and Saturday for 3 weeks starting on the 4th of next month at the Dadepo Beach Park. The festival is part of the 2026 Starry Sea Busan Night Festival. It's a nighttime tourism program being held throughout Busan from July to the end of the year. And it is Busan's nighttime tourist brand visited by over 260,000 people last year. Now, what kind of programs are prepared?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0: 네, 캠크닉은 우선 캠핑과 피크닉을 합친 말인데요. 캠핑 분위기 속에서 피크닉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선셋 이크닉은 노을 맛집으로 불리는 다대포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야외 주점처럼 즐기는 프로그램이고요. 별빛 아래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이번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특별 MC로는 방송인 허경환 씨가 함께하고요. 반려견과 함께 뛰고 노는 플레이 멍크닉에서는 멍멍이 운동회와 멍멍이 상담소가 운영됩니다. 다대포 슬로우 조깅과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it is a compound word combining camping and picnic. So campnik, right? And he mentioned it means to enjoy a picnic within a camping atmosphere. There are largely four types. So sunset picnic, and it's a program to enjoy like an outdoor pub while gazing at the sunset in Dadepo, which is of course known as famous sunset spot. Let's jump into our last one. We hear the event to be introduced is related to companion animals.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행사는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다음 달 19일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에서 제3회 기장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을 주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배우는 자리인데요. 대표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걷고 교감하는 위드 패츠 걷기 대회가 선착순 300팀을 사전 신청받고 있고요. 전국의 재능 있는 반려동물들이 숨겨둔 끼와 재주를 펼치는 K-Pet 갓 탤런트 무대도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So on the 19th of next month, the third Gijang Companion Animal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at Jeonggwan Central Park. Under the theme of happy coexistence with companion animals, owners and non-pet owners can enjoy together and learn a proper pet culture. So definitely some things that we can check out here in the c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To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기자님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읽을게요. 제리님께서 축제 요정 기장님 요정봉이랑 셔츠랑 색깔이 똑같은데 왜 요정이라고 하니까 한숨 쉬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답변해주세요. 너무 좋아서.
0: 아, 예, 너무 좋고요. 절대 네. 뭐 부끄럽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1: 네. 네. We appreciate it. We love that we have a festival fairy here in the house every month. 다음 달이 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0: 고맙습니다.
1: All right. And before we wrap up, I want to remind you that we'll be back on Monday at 11:05 a.m. 재봉리님 saying 비가 오고 나면 가을 날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클래식 악기는 첼로입니다. 옆에서 직접 들으면 상당히 매력적일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es, cello I believe is such beautiful instrument.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what you would want to lear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lassical music. Final song for today is by 황가람 with 나는 반딧불.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Busan, your Bangs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power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eobanzeon.
1: J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와, 드디어 연예인들이 줄지어 온다는 그 요가 클래스에 겨우 등록했네.
3: Namaste. Welcome to Luxury Orsta Yoga Class. Your name, please.
2: Oni Park. I'm Oni Park.
3: Let me check. Oh, you're new to this class. Have you ever practiced yoga before?
2: Before? No. First time. Beginner. Beginner class, please.
3: I see. That's no problem. Now, come over here and stretch your legs out.
2: Leg. 아, 다리를 요래 뻗어보라고, 예. 요래 이렇게 뻗어.
3: I'll gently press down on your lower back. Try to stretch your legs out as far as you can.
2: 아, 아 잠깐, 잠깐만요. 아, 그만 놀래. 어, 여기 되네. 아이고, 여기 되네요. 완전 땡큐, 땡큐, 땡큐 so much. Very good teacher.
3: Not at all.
2: 아니, 잠깐 뭐 비웃으면서 나한테도 전혀 안 된다 이건가? 아, 나 이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다리를 이래 쭉.
3: Oh, now you're doing really good. Now, stretch your arms out and lie on your stomach. I'll help loosen up your lower back.
2: 잠깐만, 이제는 팔을 이래. 눌리지 말고요. 이게 또 되네. 와이구야, 원더풀 티처. 땡큐, 땡큐 so much.
3: Not at all.
2: 아, 뭐 또 나 하시라고 안 된다노. 보세요, look at me. 팔을 이래 벌리갖고 이래 쫙 엎드리. 오늘 배워볼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3: Not at all.
2: Not at all.
4: 상대방의 감사나 사과를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별거 아니야 라는 겸손한 느낌을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라고 했을 때 You're welcome 을 사용하죠. 여기에 조금 더 겸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Not at all 을 사용해보세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Not at all.
3: Not at all.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올여름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가보셨나요? 붉은 노을만큼이나 뜨거웠던 부산 바다축제의 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대포의 밤바다를 청춘의 열정으로 물들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부산대학교 밴드부의 보컬 조한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씨.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0: 중앙 밴드 동아리 소리터에서 보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한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한서 씨. 이번에 다대포 부산 바다 축제라는 정말 큰 무대에 섰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수많은 관광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2: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니까 제 시야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저희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 이런 순간을 위해 내가 밴드를 시작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광경을 잊지 않도록 눈에 많이 담아가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쳐 있었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 더위는 전혀 못 느끼겠고 그냥 신나서 무대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직접 한서 씨 무대를 봤는데 대학 밴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성도 있는 무대였어요. 그만큼 연습량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대학생 신분으로 학업과 밴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점은 없었나요?
2: 학업과 밴드를 병행하는 건 언제나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만 또 학업을 놓칠 순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 때마다 꼭 한 번씩 스케줄과 관련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멤버 중 기타 치는 형의 대학원 입학 면접 날짜와 축제 날짜가 정확히 겹쳐버린 건데요. 결국 리허설 직전에 정장을 입은 채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간신히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안도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정말 열정 가득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그런 열정이 공연에서도 가득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롯데현체의 응원가, 이건 어쩌다 준비하신 거예요?
2: 사전에 저희끼리 셀리스트를 짤 때 적어도 한 곡만큼은 관객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를 수 있는 곡을 선보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롯데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응원가 중 하나인 영광의 순간을 준비해 갔습니다. 신기했던 점은 다른 곡과는 다르게 첫 기타 리프가 나오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고 제 손짓에 맞춰 수많은 관객분들이 손을 흔들며 떼창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준비해왔구나 하는 전율이 돋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아낌없이 호응해주시는 관객분들을 위해 작은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1: 네, 관객들이 뭘 좋아할지 알고 계셨군요. 좋습니다. 제가 문득 궁금한 게 한서 씨는 어쩌다 밴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2: 처음 밴드에 푹 빠지게 된 건 한상님의 등대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와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기타 솔로를 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때부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밴드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밴드부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오아시스의 97년도 라이브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오아시스만의 당당한 태도와 특유의 에너지로 전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어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무작정 밴드부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좋은 경험 많이 쌓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뭔가 무작정 도전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혹시 한서 씨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영어로 표현 가능하실까요?
2: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인생의 모토나 원칙 같은 걸 따로 정해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앤디 워홀이 한 말 중에 Don't think, just get it done 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꽤 신중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 깊게 재고 망설였을 때보다 일단 부딪혀봤을 때 후회도 남지 않고 결과도 되게 좋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20대도 망설이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며 살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1: 네, Don't think, just get it done.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보단 일단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좋은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무대 위에서 왜 그렇게 멋진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밴드 활동과 대학생활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응원. I love the 응원. Thank you very much, Leo, for that lovely interview. Our reporter Leo there. And our interviewee, 조한서님, who is the vocalist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Band Club. Is it 소리터? 소리터. Like 놀이터. But 소리터. I like that. I like it a lot. They successfully performed at the Darapo Busan Sea Festival, balancing studies and band activities. Not easy. Despite a close call when one member barely joined rehearsal in a suit after a graduate school interview, the band delivered a very polished performance. I'm sure the suit helped. To connect with the audience, Joe prepared the Lotte Giants cheer song, Moment of Glory, drawing loud sing-alongs and enthusiastic responses. And inspired by Han Sung Lee's Lighthouse and Oasis live videos, he joined a band without much hesitation. He said his life motto is Andy Warhol's, don't think, just get it done. Oh, I love that. Reflecting his determination to keep taking on challenges in his 20s. What was that like? Challenges in my 20s?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But listen, thank you so much for that lovely interview. And I agree with that. Don't think, just get it done. Just do it. Just go for it. Brilliant to have you on the show. And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please do get in touch. We'd love to have your story as well. Today, we are asking you, by the way, what is your must-eat food in summer? Got a few answers coming in. Benny Neem, what is a must-eat food for you in summer? Benny Neem, did you answer it? Ice cream and chicken. Ice cream and chicken. Ice cream and chicken together? Together? Oh, well, there we go. What do you think? Must-eat food in summer? Get in touch. Let us know. 여름에 꼭 먹어야 하는 음식 무엇입니까?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50#9050 KakaoTalk and YouTube Live. No song request segment today. We've got lots of very fun video segments for you in the second half, so stick around for that. But up next, it's time for Culture for You.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1: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The time is now 5 o'clock.
4: Mama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5: 부산이 좋아요.
6: 부산이 좋아요.
5: 뽀 마이 부산.
6: 뽀 마이 부산.
7: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8: 부산?
9: For my Busan.
10: 부산 하면 For my Busan.
11: For my Busan.
12: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Eurasia Now. Hello, hello. Hi, everyone. My name's Laura McCluckie. This is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And of course, it is time for Eurasia Now. We're connecting live with members of the Eurasia City Diplomacy Team who are on a 10-night, 12-day visit to four Eurasian cities,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to carry out lots of city diplomacy activities. And today, I'm very excited, we're joined by BEFM For My Busan producer Park Bo-sung, who's currently reporting from the field in Almaty. So let's connect with our field reporter, Park Bo-sung PD. Park PD님, are you there?
1: 네, 로라 씨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0: 네.
1: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나와 있는 부산 영어 방송 박보성 PD입니다.
0: 네, we miss you very very much.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아, 방송도 잘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PD님.
1: 네, 다행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알마티의 현재 시각은 오후 1시로 한국보다 4시간 느린데요. 알마티는 부산의 우호 협력 도시 중 하나로 부산과 직항 노선이 연결돼 있을 만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0: 네, 그렇군요. So, Bo-sung PD currently in Almaty in Kazakhstan. He's joined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for the Almaty leg of their journey and is taking part in various events and activities on the ground. We're very jealous. The current time in Almaty is 1 p.m., 4 hours behind Korea. Almaty is one of Busan's friendship and cooperation cities, and the two cities enjoy extensive exchange, even connected by direct flights. 네, 박 PD님.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알마티에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선 행사 소개 전에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부단장님이신 정영수 의원님을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 네, 부단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이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3: 네, 알마티는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이 연속 5번이나 방문할 만큼 중앙아시아의 주요 우호 도시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으로서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부산 기업과 알마티 경제 협력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문화 이해 능력 증진

0: 및 지속 가능한 청년 교류 기반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And you could hear some music in the background there as well. Nice atmosphere. So Park PD spoke with 정영수, the deputy head of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She said that she hopes this journey, which stretches from Central Asia across to Europe, will help promote Busan as a global maritime city. Als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business networks between Busan and Almaty, as well as creating lasting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from both cities to connect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네, 그럼 어떤 행사들이 개최됐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알마티에서의 첫날인 어제는 먼저 라핫 팰리스 호텔에서 부산 알마티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7개의 부산 기업과 카자흐스탄 현지 바이어 및 기업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부산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부산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부산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네요. Oh, so the Busan Almaty business meeting, it brought together 7 companies from Busan, around 50 local buyer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from Kazakhstan, and it gave Busan companies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local businesses, explore the Central Asian market, and expand their export opportunities as well. Very exciting. Good opportunities all round.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진행된 행사는 무엇인가요?
2: 네, 이어서 부산 알마티 청년 교류 행사가 알마티의 아블라이안 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블라이안 대학교는 외국어와 국제관계 분야에 특화된 현지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특히 한국어 학과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청년 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부산과 알마티 청년들은 부산 알마티 퀴즈를 비롯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의 도시와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 네, it sounds really exciting.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겠네요. 그죠? So the Busan Almaty Youth Exchange was held at the Ablai Khan University, one of Almaty's leading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versity also has a very active Korean language program, which made the exchange especially meaningful and probably very comfortable for our Korean students. Young people from Busan and Almaty took part in quizzes about both cities and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which gave them a chance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s cultures and build stronger connections. It also sounds like the event helped create momentum for continued youth exchange between the two cities in the future. 네, 또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2: 네. 이어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 비자 유학 설명회와 함께 상하이에서도서에 이어 알마티에서도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비자 제도와 유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 방문과 유학,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임명을 통해 부산과 알마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두 도시를 잇는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이 서로의 도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어질 교류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1: 네, 와, 완전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그죠? 부럽다. Why are we here? We want to go next time. So at the Korean Education Center in Almaty, the delegation held a session on Korean visas and study opportunities, very important, along with an appointment ceremony for global youth ambassadors, following the similar event held in Shanghai. The session was design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Korea's visa system and study options, while also encouraging more visits, study opportunities, and people-to-people exchange. The newly appointed global youth ambassadors also, they're expected to help strengthen connections between these young people in Busan and Almaty, and seeing them actively communicate and show genuine interest in each other's cities made the future of these exchanges look even more promising.
2: 네, 그래서 한국 비자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신 전 법무부 소속 비자 전문가

0: One for the team.
1: Yeah. Well, I'm going to move on to Srija and Eeyore, because I want to know what you're going to do. So it's the same rules, balance game. I'll give you the question and then we'll do 3, 2, 1. You have to shout it out, okay? What's your favorite street food snack? Okay. Number one, 물떡. Number two, 시아포떡. Okay. 네, 길거리 간식 중 나의 최애는 1번, 물떡. 2번, 시아토떡. 3, 2, 1.
2: 시아토떡.
1: Okay, so we've got a little disagreement in the ranks here. Okay, Srijan, I'll come to you. 시아토떡이라고 하셨죠?
2: Yeah.
1: But why did you pick number 2?
2: 시아호떡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 처음으로 먹으면서 이 맛은 정말 아는 맛이다.
1: 그러니까.
2: 아는 맛이다. 네. 인도에서 단 과자를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단 거 별로 없거든요.
1: 굴랍자민.
2: 아 예. 굴랍자문 맞아요.
1: 자문.
2: 아. 그래서 그 시아토떡 먹으면서 이 맛은 정말 인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다. 그래서 제 가족이나 친구들 부산에 오면 무조건 시아호떡 먹게 합니다.
1: 아,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보셨어요?
2: 아니요. 시아호떡 파는 데는
1: 진짜 맛있어요.
2: 그거는
1: 무조건, 무조건. 이번 가을에 오케이. 무조건 먹어보시.
2: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1: 아니요, 집에서 해야 돼.
3: 집에서
1: 집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2: 그 호떡은 그냥. 집까지 가지고 가면 너무 능누가지고 아마 예, 맛이 예. 없어지지.
1: 방식이 다 있어요. 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 스쿱 사고
2: 오케이.
1: 그리고 들고 가고 넣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열 씨, you said 물떡.
4: 야,
1: 근데 왜요?
4: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1: 아하.
4: 근데 물떡 국물이 진짜 집에서 안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도 입맛이 안 나와요. 그냥 식당 가면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꼭 먹는 뜻이랑 똑같아요. 이 맛이 내가 집에 만들면 무조건 실패. 근데 길거리 음식에서 그 물떡 먹으면 와 왜 이렇게 맛있어요.
1: 그러니까.
4: 이런 느낌 좀 쫑도쫑도쫑도 아, 좀 맨날 가면 좀 두 개씩 먹어요.
1: 그러니까. 근데 나는 물떡은 물떡보다 국물.
4: 그렇죠.
1: 국물 진짜 최고입니다.
4: 그리고 찍어는 소스.
1: 네.
4: 아,
1: 맛있다.
4: 맛있다.
1: Okay, before we go on, I want to quickly ask, very quickly, Chris, favorite street food?
0: Yes. On a winter day, the wind's blowing, I have that omuk.
1: 부산이면 오묵이죠.
0: Yeah. Have that omuk and just take it down on the stick. Dip it in the soy sauce. I know. I go to a place in Napodong that has spray bottles for the soy. You can spray the soy sauce on. And the wind's blowing. It's great in the winter. And then you have that kumul. You know, you just ladle it in the cup and drink it. And it warms you up. And it's this fishy, sweet taste. And it just blossoms inside of you. And it's just chincha manjuk.
1: That's chincha Busan-dapta, right? That's Busan-man. Jeff, how about you? Favorite street food?
5: Same as Chris.
1: Yeah?
5: Yeah.
1: A good omuk?
5: Yeah.
1: In the winter?
5: Yep.
1: Yeah.
5: That. And like, again, it's the, you get the cup.
0: Yeah.
5: And you just, it's like, just goodness. You just.
0: Yeah, it's magic.
1: Yeah. Yeah, I love it. Okay, well, listen, that is our balance game over. Congratulations, you all win.
2: Yay.
1: So I want to ask you just one final question, bringing your experience, your expertise. Just very briefly, what would be some ways that you would like to improve upon Busan's food or dining scene? 네, 간단하게 말하면 혹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5: I can go on this one.
1: 간단하게, 짧게.
5: So I think Busan's actually missing a huge opportunity with this because I look at the riverside here. And I look especially just over here at the Apak Nauru Gongwon, at the Apak. They've got a beautiful waterfront that I think if they actually kind of made it even to a little bit more of like a Singapore style with like a hawker village, but even putting like Pojang Machas or something down there, that would be a really great place to not only revitalize the waterfront area, but also make it like a fun place to go for people. It would be a great new tourist attraction to have. Like just restaurant carts just lined up down the promenade. I think if they did that, that would be an excellent thing for the city.
2: 최근에 제 학생도 그렇고 외국인 여기 부산으로 찾아 부산을 찾아오는 외국인 중에 제식주의자하고 위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식 음식이나 위건 음식을 찾기가 부산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부산을 만들려면 그럼 채식주의자하고 위건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부산만의 좀 특별한 음식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1: 그건 생각.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4: 커피는 부산에서 한국에서 없어요. 근데 90% 커피 원두는 부산항에서 수입했어요. 그래서 부산 커피는 그냥 큰 브랜드 말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4: 하이,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다음 달 14일 제1회 부산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미래 바다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 등 150여 명이 모여 올해 해양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해양 분야를 시작으로 시정 현안별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며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3: Busan City will hold the first ever Busan Town Hall meeting on September 14th as part of its efforts to build a maritime capital shaped together with its citizens. The inaugural event under the theme Busan's Future, Finding Solutions in the Sea will bring together around 150 experts and citizens to discuss five key maritime policy agendas and engage directly with the mayor. Starting with maritime affairs, the city plans to hold town hall meetings on various municipal issues and reflect citizens' opinions in its policies.
2: 부산시가 내년 지역 필수 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지역 대학병원, 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의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응급과 외상, 모자 의료 등 주요 분야별 협력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3: Busan City held a meeting to establish a regional healthcare cooperation network with local university hospitals and the Bus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Essential Healthcare Act next year. The meeting focused on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key areas, including emergency care, trauma care,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care. The city plans to establish working committees to develop detailed plans and strengthen coordina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creating a regionally integrated healthcare system.
2: 부산시의회가 제33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의 6,3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 등 13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3: The Busan City Council opened its 339th extraordinary session and began a 15-day legislative schedule. During the session, the council will review and vote on 134 agenda items, including Busan City's 637 billion won supplementary budget proposal and a plan to reorganize the city government.
2: 부산시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변공간 활용과 주요 현안 사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시민들을 위한 친수 여가공간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에코델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등 서부상권 개발과 함께 낙동강 하류의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3: Busan City discussed ways to cooperate with the Nakdonggang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on utilizing waterfront area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and advancing key projects. The two agencies agre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expand waterfront and recreational spaces for citizens. They also agreed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Western Busan, including Echo Delta City and the new Gadeokdo Airport, while preserving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lower Nakdonggang.
2: 부산시가 지역 청년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산 트레이드 루키 제5기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54명의 수료생들은 해외 마케팅 경진대회와 모의 수출 상담회 등 현장 실습을 마쳤습니다. 부산시는 80%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료 이후에도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취업 컨설팅 등 후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3: Busan City held a completion ceremony for the fifth cohort of Busan Trade Rookie, a program designed to train young professionals in international trade. The 54th graduates completed hands-on training, including an overseas marketing competition and mock export consultations, gaining practical experience in the field. With the program achieving a high employment rate of 80%, the city plans to continue supporting local young people in expanding into global markets by offering follow-up programs, including support for participating in overseas trade fairs and employment consulting.
2: 세계 각국의 로컬 영화를 소개하는 제10회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영화의 전당과 무사히 극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12개국 21개 도시의 영화 플랫폼이 참여해 전쟁의 기억을 담은 드로잉시티 등 다채로운 특별 섹션과 레지던시 10주년 기획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가 세계 영화 창의 도시와 지역 창작자, 시민을 잇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The 10th Busan Intercity Film Festival, featuring local films from around the world, begins today and runs for 3 days at the Busan Cinema Center at Musée Theatre. This year, 21 cities and film platforms from 12 countries are participating, presenting a variety of special sections, including Drawing City with Memories of War, as well as works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estival's residency program.
2: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아침 기온 25도에서 26도,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3: Rain is falling across most parts of the country, and Busan is also expected to see heavy rain accompanied by thunder and lightning in some areas through Monday. Weekend morning temperatures are expected to range from 25 to 26 degrees, with daytime highs reaching 31 degree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Tian Kim.
2: 홍정화였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E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방송.

0: Yeah.
1: 라고 하고 싶네요.
0: I think whoever said this just wanted to be controversial.
2: 맞아요.
0: For the sake of being controversial.
1: 맞아요. For the sake of being controversial.
0: Yeah.
1: 네, 나는
0: 그냥 우리 좀 화끈하게 하려고.
1: 좀 사람들 좀 과음지르게 만들어야지.
0: 네네네.
1: 네.
0: Yeah.
1: 우리 햄찌님이 말합니다. 와 진짜 떡볶이를 you guys are seriously underrating 떡볶이. 아 햄찌님은 overrated보다 떡볶이 doesn't get enough appreciation and enough love.
0: Yeah. I one day, I think I was way younger. I was thinking about what would life look like in the after
1: 네.
0: life.
1: 네.
0: 그래서 뭔가 아, 하늘에 간대 막 떡볶이로 만들어진 세상을 꿈꿔본 적 있어요. 그것이 천국일까?
1: That's like Homer Simpson dreaming of. Yeah. I think it's the opposite. He goes to hell.
0: Yeah.
1: But then the torture of hell for him is eating just a never-ending amount of donuts. But he loves it.
0: Oh
1: that
0: my
1: idea,
0: goodness!
1: Right?
0: Yeah.
1: Oh, 근데
0: imagine swimming in a pool of 떡볶이.
1: 여러분.
0: Oh.
1: 근데 저 소신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Oh. Regarding 떡볶이.
0: 하십시오.
1: 저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오뎅은 싫어요. 아, 어묵은 싫어요.
0: 그러면 다른 재료들을 좋아하나 아니면 그냥 오로지 떡만 좋아하나요?
1: 저는 뭐 소시지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0: Oh, okay.
1: 네, 소시지나 또 뭐 들어가지?
0: There's no particular reason.
1: 뭐 like, 튀김 넣는 거 좋은데. 어묵 들어가는 거는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0: Mm-hmm.
1: Is that weird?
0: That's not weird. I can understand that.
1: 네.
0: 아니, 저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떡볶이에 치즈 넣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 오, 저는 치즈 너무 좋아요. 떡볶이 들어가는 거.
0: 그 치즈도 좋아요.
1: 네.
0: 떡볶이도 좋아요.
1: 네.
0: 좋은 거 두 개를 무조건 다 합칠 필요 없어요.
1: 아, 그리고 오, 이거는 좀 새롭다.
0: 이게 다들 좋아하는데
1: 네.
0: Hot take. Korea is embracing cheese way too much.
1: 아,
0: 뭔가 요즘 치즈가 너무
1: 이것도
0: 많이
1: 소신 발언입니다.
0: 소신 발언일 뿐이에요. 그냥
1: 네.
0: 저만의 생각입니다.
1: 맞아요.
0: 야, yeah. 치즈가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도 괜찮은지.
1: 저는 this is when I first came to Korea. 그 전주 아 전주란다. 전주? 아 전주 한옥마을? 전주
0: 네네네.
1: 한옥마을 맞죠?
0: 맞아요.
1: 전주 한옥마을 가서 it was the first time me seeing 그 군 치즈 on
0: yeah.
1: a stick.
0: Uh-huh.
1: I've seen it at like fairs in the U.S.
0: Yeah.
1: where they will put like you know breading around it and they would fry it, right? But just as is, the block long block of cheese, and they would just you know cook it a little bit, make it a little just you know melt a little bit, and then people just start chomping on it. 치즈
0: yeah.
1: 좋아하는데 와 그 정도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0: 네. 네, 이렇게 반드시 치즈가 들어가야지 다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1: 근데 두두님이 진짜 serious topic이네라고 합니다.
0: Yeah,
1: 네.
0: This is.
1: 근데 because you mentioned you like cold food, right?
0: I like cold food.
1: I understand because if you like cold food, if you put 떡볶이 in the refrigerator, 특히 치즈 떡볶이 꺼낼 때 다시
0: work.
1: 여러분 혹시 치즈 떡볶이 냉장고에 넣고 다시 꺼낼 때 어떻게 데워요? I'm really curious how you warm up 떡볶이 again.
0: I think I've done it in a microwave oven.
1: 전자레인지 하면 떡이 딱딱해져요.
0: Oh, so then you just heat it up
1: yeah.
0: in the frying pan.
1: But then if you heat up in the frying pan, the cheese sticks everywhere.
0: Wow.
1: You know what
0: this
1: I mean?
0: This is another reason why I think
1: that's why.
0: Maybe they don't really 네. go well together.
1: 아, 네. 나 오늘 그냥 음식 소신 발언만 할 걸. 네. 자, 여러분.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0: 네.
1: I want to move on from food,
0: yeah.
1: right? A couple of hot takes on the topic of dating.
0: Okay.
1: And just relationships in general, right?
0: Ooh.
1: 관계, 뭐 연애하고 관계에 대해 소신 발언 몇 개 있습니다. Okay, here's a hot take. Refusing to date somebody solely because their MBTI doesn't match yours is just pure laziness. 여러분, MBTI 궁합 안 맞는다고 소개팅 거절하는 거는 그냥 사람 볼 줄 모르는 핑계입니다.
0: I agree.
1: Yeah?
0: I think you can't completely rely. MBTI 일단 만나는 봐야죠.
1: 아, 네. 근데 I know people that like they put everything into MBTI. 그냥 MBTI, 걔 MBTI 뭔데? 이거 물어보가 안 돼. 아, 안 될 것 같아. 진짜요.
0: Oh, interesting.
1: 네.
0: I don't know. I think that limits you too much.
1: Yeah.
0: Yeah.
1: So me, MBTI is fun. I think it's a good icebreaker. But sort people out, cut people out of your life in general, 네. because 네. let's say our MBTIs doesn't match.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아, 이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또 음식이기에서 미안한데 떡볶이랑 치즈도 분명히 MBTI는 다를 거예요.
1: 네.
0: 하지만 그 둘이 그것만 믿고 안 만났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 즐거움을 안 줬을 수도 있잖아요. So I think, but you know, I do know people. 저희가 아는 어떤 미국 친구들은
1: 네.
0: MBTI보다는 요즘에도 MBTI를 좀 더 알게 되는데

0: 아, 소개팅 같이 할 분한테
1: 네. 최근에 있었던 일 같으신가 본데. Very specific question.
0: I'm curious, how would that phone call go?
1: Yeah.
0: 부장님, 이 통화는 어떻게 그러면 무슨 느낌일까?
1: Ah, so before going on a date, if somebody yeah. tries to have a conversation,
0: so
1: on
0: let's
1: the phone,
0: say like we're like we 소개팅이에요. Yeah. 오늘 저녁에 오늘 만나는데 예를 들어 전날 네네. 제가 혜연 씨한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내일 소개팅할 네. 뭐 민수입니다. 그냥 뭐 만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서요.
1: 아, okay, I'll see you tomorrow.
0: 바로 끊는 거예요. 이건 이상해요. I'm sorry.
1: Yeah.
0: 이거는 좀 이상하다. 소개팅 전에 서로 전화하고 having a conversation?
1: That's overdoing it.
0: 네, 왜냐면 소개팅은 이 첫 만남의 그 어색함을 you know, to get over that awkward yeah. that you know, that transition Mm-mm. between you know, like having just met Mm-mm. and then being a little friendly, you got to fill that space in with things like where are you from?
1: Yeah.
0: 왠지 그건 다 통화로 하면 만나서는
1: 저는 이 경험한 적 있어요. 소개팅
0: 진짜요?
1: 전에 뉴욕에서 네. 한번 전화 통화 길게 했어요.
0: 네.
1: We really liked each other. But then when we met, it was the chemistry was not there. So I felt bad.
0: 아.
1: So I that from then on, 만나기 전에는 통화 안 해야겠다.
0: 맞아. Yeah. 통화 안 하고 진짜 그냥 가서 만났으면
1: yeah. The phone chemistry was great, but then it was so different that I felt bad.
0: 통화 전에 하게 되면요, you get this picture of that somebody. 이제 좀 상상이 돼요 그분.
1: Yeah.
0: And then 만나서 그 뭐지? I think you get disappointed.
1: Yeah.
0: 아 여러분, hot takes.
1: So
0: we
1: many.
0: We all have them,
1: yeah.
0: right? 네. So fun. Little time too. H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1: Yeah.
0: And you know, just chit chatting. We'll see you back
1: of
0: here
1: course.
0: Next week.
1: All right, bye guys.
0: 네. 아 여러분, enjoy the rest of your evening.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유준이 민수 할 말 많아서 오늘 방송 안 끝날 듯. 2부도 있습니다. 근데 2분 말 안 할게요.

0: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Digital Studio에서 만나요.

0: Welcome, Pustader. You are tuned in to All-Star English, and I'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I do hope you enjoy the first hour of our show, another fun episode of Nice to Minsoo. Well, hour number two, highlights of All-Star English, some of the best segments from this past week. Let's see what we have lined up for you. Up first, Son Heung-min, BTS, Boogie, Let's Go. A fun little corner where Boogie takes on various challenges. Until one day he becomes that global star he dreams to be. 일단 부기는 뭐 월드스타 정도 됐습니다, right? If you go on 뭐 구땡 or 그 초록창에 들어가서 부기 검색하면 우리 부기가 제일 먼저 뜨거든요. But still, he wants to take on various challenges, anything that comes his way. We have this week's Boogie Let's Go ready for you. And after that, another fun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featuring none other than Haeyeon. But we do have to get to today's 부산아줌에. Let's see what phrase,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from her. 오늘의 표현입니다. 천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Not at all.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와, 드디어 연예인들이 줄지어 온다는 그 요가 클래스에 겨우 등록했네.
2: Namaste. Welcome to Luxury Orsta Yoga Class. Your name, please.
1: Eunhee Park. I'm Eunhee Park.
2: Let me check. Oh, you're new to this class. Have you ever practiced yoga before?
1: Before? No. First time. Beginner. Beginner class, please.
2: I see. That's no problem. Now, come over here and stretch your legs out.
1: Leg. 아, 다리를 요래 뻗어보라고, 예. 요래 이렇게 뻗어.
2: I'll gently press down on your lower back. Try to stretch your legs out as far as you can.
1: 잠깐만요. 그만 놀래. 여기 되네. 아이고, 여기 되네요. 완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Very good teacher.
2: Not at all.
1: 아니, 잠깐 뭐 비웃으면서 나한테도 전혀 안 된다 이건가? 아, 나 이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다리를 이래 쭉.
2: Oh, now you're doing really good. Now, stretch your arms out and lie on your stomach. I'll help loosen up your lower back.
1: 잠깐만, 이제는 팔을 이래. 눌리지 말고요. 이게 또 되네. 와이구야, 원더풀 티처. Thank you. Thank you so much.
2: Not at all.
1: 아, 뭐 또 나으시라고 안 된다노. 보세요. Look at me. 팔을 이래 벌리 갖고 이래 쫙 엎드리. 오늘 배워볼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2: Not at all.
1: Not at all.
0: 상대방의 감사나 사과를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별거 아니야 라는 겸손한 느낌을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라고 했을 때 You're welcome 을 사용하죠. 여기에 조금 더 겸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Not at all 을 사용해보세요.
3: 부산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Not at all.
2: Not at all.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손흥민, BTS
1: 보기 렛츠고. 부산시 소통게이트로 만족하시오. 홉다 클레르르르몰 대세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레르르르몰 성장 대원장 허니벤처 브레이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0: 배운다.
1: 메르시 메크싱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티셔 잉글리시 쭉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티피컬트.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기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부기가 뭐 PR 대상 뭐지 그 대우수상 뭐 무슨 상이었죠?
1: PR 죄송합니다. 우수상.
0: 우수상 PR 우수상도 받고 요즘 부기 검색하면요. 딱 우리 부기가 제일 첫 번째 검색 그 리조트로 나와요.
1: 아 그거 이거 뭐냐 브릿지 녹음 다시 해야겠어.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녹음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0: 이제 부기
1: 언제?
0: 다시 말하자면
1: 언제?
0: 네, 이 손흥민 BTS 부기 렛츠고 이 세그먼트요.
1: 언제?
0: 부기가 너무 성공해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기.
1: 아 그러면 그냥 부기 렛츠고로 바뀌나?
0: 아 부기 이제 갔잖아.
1: 뭐라고요?
0: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로 갔잖아.
1: 아 갔으니까.
0: 네, 이제 부기 웬트라고 해야죠.
1: 아 부기 웬트.
0: 레스코 아니고 부기 웬트. 이제 부기.
1: 약간 미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한물 간 것 같은 느낌. 뭔가 글로벌로 간 게 아니라
0: 네.
1: 한물 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지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
0: 그래요. 그래도 부기 일단 지금 열심히 더 하면 계속 이 글로벌 스테이지 더 커질 거고요. 부기가 올라가는 그 스테이지 조금 더 꾸밉시다.
1: 미쌤 내가 연예인 병원 잔치로 네. 잘 막아줘요.
0: 네. 근데 부기 일단 부기 있을 동안 이 문자를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시작에 이 내일 전매출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1: 아 맞아 전매출.
0: 네 일단 부기는 오늘 뭐 피자 한 판 먹었다고 했는데
1: 언제?
0: 부스타가 물어보는데 부기 최애 토핑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1: 아
0: 네.
1: 어렵다. 일단 저는 무조건 밥반을 먹거든요. 한 가지 맛으로 저의 배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0: 네.
1: 일단은 쉬림프 올라가고
0: 비싼 거 먹네요.
1: 포테이토도 좋긴 한데
0: 네.
1: 하지만 이게 쉬림프 약간 센 거 먹었잖아요. 반대편은 콤비네이션이나 페퍼로니로 베이직한 걸로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배를 채워줘야지.
0: 먹을 줄 아네요.
1: 그럼.
0: 우리 달지님은 모밀 플러스 유부초밥 추천을 하네요.
1: 모밀 유부초밥?
0: 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딱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모밀국수 그쵸?
1: 그럼 모밀을 꽃배기로 시켜야지.
0: 우리 닥터스님은 치킨버거?
1: 잠깐 타임 뭐라고요?
0: 치킨버거? 이렇게 물음표도 왔고요.
1: 이왕이면 불고기 버거로 추천해주세요. 네.
0: 우리 미미미님은 메밀국수와 찐만두 점심으로 추천해요.
1: 역시 날이 더우니까 네. 메밀을 많이 추천해준다.
0: 아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 keep them coming. Please continue to send your recommendations.
1: 이거 꼭 써주세요.
0: 내일만 아니라 이거 캡처해가지고
1: 맞아.
0: 일단 일주일 동안 식단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점심을 매일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서 좋습니다.
0: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어깨가 막 으쌰으쌰 나의 끄드럭 레벨은
0: 근데
1: 언제
0: PD님하고 작가님 부기 막 상 받고 이런 뭐지 이 허세라고 하나?
1: 허세
0: 이런 허세를 보여준 줄 알고 이 오늘 미션을 이렇게 만들었나?
1: 그러니까 와. 약간 성견지명이 좀 있는 것 같아.
0: 일단 방금 부장님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럼요라고 지금 보냈거든요.
1: 진짜 나 믿을 수가 없는 걸.
0: 와 이 플래닝 진짜 대박이다. 네.
1: 근데 요즘에 그 자주 들리는 말 있잖아요, 민 선배.
0: 네.
1: 이 꺼드럭 대다.
0: 네.
1: 아 뭐 민 선배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알란가? 뭐 민 선배 뭐 꺼드럭 대다 이거 뭔지 아나?
0: Well, I think I have an idea. It's basically what you do when you're, you know, showing off, you know, like acting cocky or trying to look like a big deal. 그렇지 않아요?
1: 뭐 사실 뭐
0: 지금 북이 아까 일부 지금 오프닝부터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1: 잠깐 미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쟤 뭐? 나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
0: 근데 맞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사실 이 꺼드럭 대다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된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0: 와.
1: 신기하지, 미션 배.
0: 네, 전 슬랭인 줄 알았어요.
1: 사실 약간 거드럭 대다. 이 거드럭 대다의 센 말이라
0: 네.
1: 좀 더 어감이 세긴 한데
0: 네.
1: 뭐 예능에서 쓰지만 뉴스나 교양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0: 네.
1: 이 거드럭 좀 위험하니까 네. 최대한 자제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떡하겠어.
0: 일단 부장님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일단 이거 단어 이 두 번만 써라고 했는데 북이 벌써 혼자 여섯 번 말했어요.
1: 난 세 번 말한 거 아니었어? 거드럭 아무튼 우리 올세는 고품격 교육방송이니까
0: 네.
1: 뭐 우쭐대다, 잘난척하다, 뭐 거들먹거리다, 뭐 거드럭대다.
0: 네.
1: 거드럭대는 좀 괜찮지 않아요?
0: 그쵸.
1: 아주 거드럭대다?
0: 아주 네.
1: 수련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0: 고품격 느낌이 납니다.
1: 고품격이야.
0: 네. So similar words, right? That we could think of in Korean.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허세부리다.
1: 오.
0: 네, 뭐 잘난 척하다. 뭐 으스대다? 뽐내다?
1: 뽐내다.
0: 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이 거들먹거리다.
1: 거들먹거리다.
0: 네. I mean, it's catchy because it sounds, I don't know, funny, playful, a little cheeky, I guess. So it has a little more personality than simply saying, you know, show off or acting cocky.
1: 맞아. 이게 그냥 자신감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0: 네.
1: 자신감은 나 할 수 있어! 이거 하면은 이 거들먹거리는 건 뭐 요 정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요 정도? 나 근데 갈매기 정도면은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아, 킹받아 진짜.
1: 민 선배.
0: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it's so natural to boogie.
1: 아 no.
0: 네.
1: It's acting.
0: 진짜.
1: 연기하기 힘들다 진짜 민 선배.
0: 진짜 저 날개 진짜 너무 킹받아요 방금.
1: 우리 작가님이 희롱을 써가지고 말이야 나 보기 이런 거 쉽지 않은데.
0: 저 날개 저거 이렇게 날개가 자기 볼에 이렇게 옆 올라가는 거. 아
1: 부기. 이거요?
0: 일단 뭐 상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But so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just how much you like to show off. Okay, Boogie, we'll be testing your 거들먹 level.
1: 거들먹 level.
0: 네. So 우리 부스타분들도 네 함께 함 참여해 보세요. Boogie가 얼마나 이 거들먹을 부리는지.
1: 부리는지.
0: 뭐, 네, 이거 이렇게 맞나요?
1: 거들먹 거리는지.
0: 거리는지.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1: 너무 좋습니다.
0: 네. So, today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심리 quiz.
1: 오.
0: 네, 심리 quiz부터 해볼 건데요. So, listen carefully and pick the one that fits you best. 네, 나는 얼마나 잘난 척 하는 사람인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1: 그래.
0: 듣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큐! 자, 여러분 첫 번째 상황입니다. A crowd of people has gathered and they all look surprised.
1: Wow.
0: What do you think they saw? 자, 여러분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An amazing magician's performance. B. A UFO suddenly appearing. Or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네. 동공지진 일으키는
1: 네.
0: 동공지진 일으키는 부기를 위해 한국어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1: 오!
0: 다들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초이스 3개입니다.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 B. 갑자기 나타난 UFO. Or C.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네, 자 이렇게 초이스가 3개였는데요. 자 심리 테스트 나갑니다. 자 부기는 일단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 고민되긴 한다.
0: 네.
1: 뭐를 봤길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랬을까? 마실 공연도 놀랬긴 하고 UFO도 뭐 가능성이 있긴 한데.
0: 그쵸.
1: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게 민선배. 나를 본 이렇게 나에게 푸사람들 하는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셀카를 찍으면서 손키스하는 연예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아 부장님 근데 죄송한데 화면에는 왜 이 초이스 텍스트 왜 제 쪽에 이렇게 커버돼 있죠?
1: 미선배
0: 네.
1: 저번주 안 나왔잖아. 반성하세요. 벌입니다 벌.
0: 네.
1: 벌칙이에요 벌칙.
0: 아니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1: 아 그럼 조금만 내려보세요.
0: 네.
1: 아 자꾸 올리는 거. 이거 부장님이 올리시는 거구나.
0: 자 일단 부기는 그럼 C라고 했죠. 셀카를 찍으면 손키스를 한 연예인 나왔을 거다. 아 근데 우리 달지님도 C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럼.
0: 네 근데 우리 낙지연님이 초이스 없는 것을 보냈네요. D라고 보냈네요.
1: D요?
0: 부기라고.
1: 아
0: 네.
1: 그러면 약간 C랑 비슷한 거지.
0: 자 저도 사실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보통은 연예인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저도 C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기가 고른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골랐잖아요. 네. 자 이거를 하셨으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1: 민선배 이거 약간 심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갈매기 기준이 아니라서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겸손한 갈매기거든.
0: So if you chose C, a celebrity blowing a kiss in a selfie, you're the type who

0: really wants to look good to others. Confidence is great, but don't overdo it. Your show-off level is very high. You like to impress people and sometimes go a little too far with it. And you might even say things you later regret. 자, C를 선택했다면요. 이 거드먹 레벨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타입이고요. 어? 북이.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진 나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요. 북이. 어? 때로는 자신을 과하게 어필하기도 하고요. 북이.
1: 아이, 북이.
0: 분위기에 들떠서 평소보다 큰 소리를 치거나 네, 하루 종일이었죠, 방금 북이. 네, 나중에 곤란해지 말을 할 수도 있대요, 북이.
1: 오 마이 갓, 이미 여러 번 했는걸? 나 라디오 안 쫓겨난 게 다행인걸?
0: 근데 이제 룰루프님은 A라고 생각하네요. 환상적인 마술사 공연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도 C라고 골랐습니다. 네.
1: 다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지.
0: 네, 그쵸. 일단 우리 멋진 사람들이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여기.
1: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닐까요?
0: 근데 우리 포스터분들도 우리 북이는 그게 매력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네요.
1: 그럼. 내가 그래서 네. 맨날 그 매니저한테 매를 벌잖아. 매력이 그쵸. 많아가지고.
0: 그냥 하고 혼나자라고 하잖아요.
1: 맞아.
0: 북이 마음은.
1: 민정배. 네. 네. 원래 이렇게 일은 저지르고 용서받는 것도 쉽다고 했거든요.
0: 근데 우리 카톡에 희숙님도 A라고 한 분 몇 명 있고요.
1: A가 좀 많다.
0: 네, most people chose C. B라고 한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오? 네, UFO 안 믿습니까, 여러분?
1: 아, 사실 나 UFO랑 송키 씨랑 고민했었는데.
0: 자, real quick. 뭐지 이 거들럭대다, 거들먹거리다. 이건 영어로 그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요, 영어로 know it all라고 불러요. Know it all.
1: A know it all.
0: Know it all. 그 다 안다.
1: 아~
0: 네. 그래서 stop acting like a know it all. 너 아는 척 좀 그만해. 왜냐면 you have a big head. 머리가 커지다라고 할 때요.
1: 미선배다.
0: 아니, 그 진짜 나는 실제로 머리가 크고
1: 더 커진 걸 말하는 거구나.
0: 실제로 큰 편이고 진짜 너무 이게 허세 부르면서 난 진짜 나 이 정도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you have a big head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1: 미선배가 나 너무 찔렸던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나 미선배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봤는데 내가 민선배보다 한 4배는
0: 맞아요. 내가, 저는 아예 지금 커버 됐습니다.
1: 내가 민선배보다 얼굴 4배는 큰 것 같은 거야.
0: 저는 지금 이마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나 살짝 겸손해졌어요.
0: 자, 우리 A를 고른 몇 분들. 자,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을 고르신 분들. If you chose a magician, you're the type who only shows off when you know your stuff. Mm-hmm. You may act like an expert when talking about your favorite topics, but you don't go too far. Your show-off level is pretty average. 자, A를 선택했으면요. 자신 있는 분야에서만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잘 아는 분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조금 모르는 내용도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네, 당신의 거들먹은 평균이라고 합니다.
1: 평균.
0: 네, 맞아요. 이 몇 명은 A 골랐거든요. 자, 아무도 안 고른 B. UFO를 봤다.
1: 왜 궁금하냐?
0: 네, if you chose UFO, you're the type who show off level suddenly goes up and around somebody you like.
1: 어?
0: 네. When you're interested in somebody, you really want to look cool and make a good impression. So your show off level goes way up when you're around your crush.
1: 오.
0: 자, UFO는요. 미지의 존재, 뭐 이성, 연애 상대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UFO를 선택했다면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만 갑자기 잘난 척 레벨이 올라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자신을 열심히 어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의 거들먹은 이성 앞에서만 급상승합니다.
1: 근데 민선배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그 UFO가 미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0: 네.
1: 왜 솔로인 사람들에게 네. 그 연인은 미지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아, 그쵸.
1: 약간 그렇게 하니까 뭔가
0: 이 세상에 없는
1: 그러니까
0: 우주에 있는
1: 뭔가 세상이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거
0: 좀 슬프긴 하다. 네. 우리 역시 우리 룰루푼이 바로 오늘 배운 표현 바로 적용해보네요. Stop acting like a know-it-all. 잘난 척 왕 남편에게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와버렸네. 아, 근데 룰루푸님, 남편분은 제가 볼 때 룰루푸님 앞에서만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룰루푸님을 좋아해서 그럽니다.
1: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B를 선택했겠네요.
0: 그렇죠. 분명히 남편분은 이 UFO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1: 오호.
0: So, you know how

0: Some people just love to show off. There are certain things they always say.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1: 맞아, 맞아, 맞아.
0: 네, 우리 부기처럼 잘난 척 레벨 높은 이들이 자주 하는 말. 일단 여러분 아마 오늘 방송 계속 듣고 있었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1: 네. 나 모르겠는데.
0: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So let's learn a couple of these in English. 네,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
0: 후기 한번 느낌 살려줘서 좀 읽어줄래요?
1: 아,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 3위 알려드릴게요. 3위는요. 아, 민선배. 아니, 뭐, 아니, 이 정도 기분이 있지. 아... 민선배, 그거 몰랐어요? 아, 정말.
0: 혹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진짜 이 너튜브에 들어와서 이 부기가 이런 연기 연기도 아니에요. It's not even acting.
1: No no no no no.
0: 너무 natural한 거라서 부기도 맨날 쓰는 말이라서 이 올라가는 날개 있거든요. 자기 그 이렇게 뿌리 옆에도 가고 볼에 터치도 하고.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내가?
1: 여러분 다 이 갈매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이라는 이 연기 잘 보셨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0: 자, 여러분 미드나 뭐 일상 대화에서 영어로도 이 표현 자주 씁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어, 그것도 몰랐어.
1: 진짜?
0: 네. 그럼 영어로는요.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1: 어허.
0: 너 이 정도도 몰라?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이 말투로 많이 듣거든요.
1: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있잖아?
0: 다시 한번 해봐.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1: Is that basic common knowledge?
0: 나 이 말투 처음 듣는 영어 말투인데 이거 어디서 나왔지?
1: 어, 뭔가 약간 꺼드력을 넣다 보니까
0: 어, 혹은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Come on, that's basic.
1: 어, 요즘 랜딩이 더 많은 것 같다.
0: 네.
1: Come on, that's basic.
0: 마, that's basic.
1: Yeah.
0: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게 3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1: 어, 3위가 좀 센데요, 3위부터.
0: 벌써 킹 받죠. 자, 어. 2위. 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쓰는 말투 2위 알아볼까요, 보기?
1: 2위는요. 제 민선배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아우 진짜 딴 데에서 그런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0: 아 진짜 짜증나.
1: 뭐 이런 느낌이 어렵다 진짜. 어, 민선배 나 오늘 연기하기 제일 힘든 것 같아.
0: 네 여러분 2위는요 나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야.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부기 따라하세요. You're lucky it's me.
1: 어? 어떤 얘기 알겠다.
0: 네.
1: 너 나만 나서 행운인 거 이런 얘기구나.
0: 맞아요. 네. 나니까 뭐 다행인 줄 알아. You're lucky it's me.
1: You're lucky it's me.
0: 네. 뭐 내가 너한테 엄청 큰 호의 베푸는 거야. I'm doing you a huge favor.
1: 긴데요.
0: I'm doing you.
1: I'm doing you
0: a huge favor.
1: A huge favor here.
0: 네.
1: 어.
0: 이렇게 말했어.
1: I'm doing you a huge favor.
0: 네. 긴 표현 알겠습니다. 이게 긴 영어 표현은 부기가 영어에 너무 집중해서 이 킹 받는 그 말투 있잖아요. 안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영어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 돼, 안 돼. 짧게 해줘.
0: 우리 룰루포님 나와서 말합니다. 부기 억양에 킹 받아요, 저도. 네, 낙지연이님 대신 콩치어 박아주세요라고 했는데
1: 킹받죠 킹받죠 쿠쿠로 빙꽁
0: 방금 뭐였어요?
1: 아, 이거 원래 민수맨 쿠쿠로 빙꽁.
0: 아 그래요 이거?
1: 이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약 올릴 때는
0: 아 우리 일단 하루한테 말 안 들어서 일단 네 저는 모른 척으로 하겠습니다.
1: 아.
0: 자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 1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1: 아 1위 민선배. 민선배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0: 아 진짜
1: 1위는 아 아니다 아니다 됐다 됐어. 아 네가 말해줘봤자 뭘 알겠어.
0: 여러분 1위는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 진짜 이 말 저도 들으면서 그냥 이 혈압이 막 올라가요. 막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피가 막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1: 근데 미술이 그거 알죠?
0: 네.
1: 이 말 하는 사람들을 본인도 잘 모른다.
0: 그렇죠. 말 분명히 몰라서 제일, 하는 말입니다.
1: 본인도 잘 모를 확률이 80%를
0: 맞아요.
1: 되는 거지.
0: 누가 이 말을 먼저 거느냐?
1: 맞아 맞아 맞아.
0: 그렇죠. 이게 좀 눈치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영어로는요. 어, 깁니다.
1: 오?
0: 네, 보기 잘 들으세요.
1: 어디?
0: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1: Oh,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0: 네.
1: Yeah.
0: 어, 살짝 킹 받는다. 잘한다.
1: 어허.
0: 오 이건데. 아 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건 영어로요.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Oh.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오. 오 부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1: 아, 괜찮았어요?
0: 네네네. 아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어. 다음도 하라고요.

0: 네.
1: 오케이.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네.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You just don't know enough.' 이제 니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야.
0: 맞아요. 네.
1: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0: 뭐요?
1: 약간 그 거들먹이 귀요미 버전인데. 내가 좀 하지.
0: 아.
1: 뭐 내가 방금 뭐 you just don't know the power of it.
0: 뭐라고요?
1: 여러분. 있어.
0: 저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부장님, 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1: 미섭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읽으면 읽겠는데
0: 네.
1: 이렇게 그 거들먹 느낌을 넣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여.
0: 맞아요. 우리 낙진님 북이 뿔이 꼬였다라고.
1: 이게 약간 연기냐, 리듬이냐 하찮지가 않아.
0: 맞아요. 근데 내가 좀 하지. 아, 그럼 이건 영어로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m pretty good. I'm pretty good at this.
1: 이제 약간 이것도 있을 것 같아.
0: 뭔데?
1: 그 so easy.
0: So easy.
1: 이런 느낌 있잖아. Yeah.
0: It's so easy. 이런 말도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1: 네. 그 많이 들어봤어요. Piece of cake.
0: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하는데.
1: 약간 식은 죽먹기 이런 느낌이잖아.
0: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이 piece of cake. 맛있는 케이크 그냥 너무 그냥 먹는 건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맛있으니까. 그만큼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1: 나한테는 비싸보다 그냥 이렇게 원산지도 줄 것 같긴 한데.
0: 질문이 한 들어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네가 뭘 알아?
0: What do you know?
1: What do you know?
0: What do you know?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뭐 알아?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about it?
1: 이거는 그러면 What do you 네가 뭘 알아 한 다음에
0: 네.
1: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0: 이 다
1: 이어줘야 돼.
0: 맞아요. What do you know? You really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1: 그러니까.
0: about.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이거 좀 mix and match해서
1: 콤보를 만든 순간 그냥 띵하다 띵해.
0: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잘난 척 말레부기와 함께 포인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sten to the dialogue and see if you could pick the best answer. 자, 꽁트 갑니다.
1: 맞지? 아, 우리 피디님도 부장님도 나오시면 영어 방송국 뭐 안 들어간다고 완전 난리도 아니야.
0: 아니, 부기, Did you at least finish the English apology letter our producer told you to write by tomorrow? 너 피디님이 내일까지 반성문 영어로 쓰라고 한 거 다 썼어?
1: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미선배 릴렉스 어차피 올스타 팀에서 반성문을 제일 감각적으로 잘 쓰는 거는 바로 나 B-O-O-G-I I'm Boogie.
0: 진짜 Boogie 진짜 너 좀 오버한다. So what did you exactly write? 뭐라고 썼는데?
1: 미세미 지금 내 실력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컴온 컴온 컴온 That's amazing.
0: 참나
1: 내 영어 반성문 실력 보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미세 혹시 모르니까 그 매트릭스 하나 준비해봐. 쓰러지면 아프거든. 자, 봐. 한 번 더 내가 영어로 다 썼어.
0: 자, 한번 볼게.
1: 응?
0: 보자. Let's see what you wrote here.
1: Yep.
0: I'm sorry, but I love you.
1: Yeah.
0: 이 뭐야? What is this? You wrote a whole page just on this? 이걸 한 바닥이나 썼는 거야, 이거?
1: 선배. 그렇게 드라이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럼 반성문이 아니잖아. 감정을 딱 넣어가지고. 아니다. 민선배, 그대로 스테이 기다려봐봐. 내가 한수 가르쳐줄게. 잘 들어봐봐. 자, 부기의 영어 반성문. Yo. I'm so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진짜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What's more?
0: Sorry. 네, 여러분. 꽁트의 부기처럼 네 거들먹거리며 계속 잘난 척하는 이에게 너 좀 오버한다 적당히 해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수 초이스 세 개입니다. 네, A. Dude, you're making a little noise. B. Dude, stop your over. Or C. Dude, you're doing too much. 네, 자, 너 진짜 오버한다. 적당히 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1: 보내주세요.
0: 네, 자, 일단 A, B,

0: 이 dude로 시작하는 이 dude, D-U-D-E.
1: 전부 다 dude로 들어가네요.
0: 있잖아, 뭐 bro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Dude.
1: 아, 약간 자. 이런 느낌이. 어우, 북이야.
0: 네.
1: 어우, 미선배. 이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A, you're making a little noise.
1: Little noise.
0: B, stop your over. Or C, you're doing too much.
1: Doing
0: 자,
1: too much.
0: 너 너무 오버한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북이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1: 오버한다. 오버한다. 일단 오버니까. 스탑 your over. 약간 후보긴 한데.

0: Was my mic on?
1: I think so. Yeah.
2: 부장님 죄송한데 여기 그 레이트 살짝 이 마이크에 그 목소리 레그가 좀 있습니다.
0: Okay. Oh, there we go.
2: 감사합니다.
1: My goodness. Yeah. Hello, everyone. I'm glad that some of our listeners are noticing the 네. creepy background. 네,
2: 맞아요.
1: 오늘 배경 뭔가 네. 무섭네요. 유저님께서 또 이미 딱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네요.
2: 일단 오늘 최대한 우리 청취자들 이 몰입 확실히 되게 we got rid of all props. Usually they have like, we have like, you know, cute little chalkboard, cute yeah. little dolls.
1: They're all
2: right?
1: dead.
2: 네.
1: Just kidding.
2: Just literally.
1: Kidding. Just kidding.
2: Just for this. Just for today's segment.
1: Yeah.
2: They're dead.
1: You know, in this heat, I feel like almost at least every other night, 이틀에 한 번 꼴로 공포 영화 보고 있어요, 저는.
2: 어 진짜요?
1: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네. even if I'm not focused on it, I just like to have it on the background. Yeah, I like I need some like creepy vibes.
2: 저는 every other film I see is either like a horror or a thriller.
1: Okay, so I always wanted to ask you this because you have a fondness
2: 네.
1: for horror films.
2: 네.
1: 그 호러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2: 좋아해요.
1: 언제부터 좋아했고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2: It's weird and it's like recent too, like the past 2-3 years and I could pinpoint exactly what movie made me like 와 이게 공포 영화, 호러 영화의 매력이네. It's the first time I saw my favorite horror movie, just in general, Hereditary.
1: Okay, that's a good one.
2: 유전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1: 맞아요.
2: Directed by Ari Aster.
1: Yes.
2: 여러분, 진짜, in my opinion, the scariest movie.
1: Yeah. If you're a fan of Ari Aster, have you seen his short film? 졸업작품으로
2: 네.
1: 만든 단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2: 단편 영화는 안 봤는데요.
1: It is on... 너튜브.
2: 네.
1: It's not for the 뭐라 그러죠? Faint of heart.
2: Faint of heart. 네.
1: 좀 그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보면 힘들 수 있는데.
2: 좀 심장
1: 있는데,
2: 약하면. 네.
1: 네. 네 심약한 분들은 보지 네. 마시고.
2: 나 바로 본다.
1: Check it out. It's really well done.
2: 네.
1: And like he has such a vision.
2: 네.
1: Such a singular vision. So
2: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영화 때부터 I just started going into like this, you know, rabbit hole of horror movie.
1: So it's not. It's recent since you were a grown up. 어른 되고 나서.
2: 맞아. 대학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 you know, like Batman,
1: yeah.
2: Transformers, uh-huh. Matrix, uh-huh. right? 막 이런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봤는데 it wasn't until recently, and it was way later that I saw
1: yeah.
2: Hereditary.
1: Okay.
2: That was like, wow.
1: Ooh.
2: 네.
1: Yeah.
2: 그 정도입니다. 일단 저는
1: I love
2: 그만큼
1: it.
2: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1: 우리 부스타들도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2: 네, 우리 유주님은 저 내일 치과 가는데 무서워요라고 하네요.
1: 오늘 또 작품과.
2: 네. 이거는 영화 필요 없이 그냥 리얼리티가 공포다. 네.
1: Wait, but that okay. Let's get into. Let's tell them what today's. 작품 is
2: 일단 뒤에 딱 이 우리 백그라운드 보고
1: 느껴지시죠 여러분?
2: 네
1: 느껴집니다. This is what happens when a period piece and zombies get together. 한국의 아니, 사극 좀비 스릴러 시리즈 Kingdom.
2: 맞아요. 진짜 와, 이것도 마스터피스죠.
1: Yeah.
2: 네.
1: Such a masterpiece. 네,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어떤 이 역병이 퍼지면서
2: 맞아요.
1: 벌어진 이야기여서 역병, what's so funny?
2: 아니, 근데 딱 우리 딱 타이밍 맞게 우리 부장님이
1: yes,
2: 오늘 썸네일 이렇게 올려주는데
1: look at that.
2: 이 분위기 킬러입니다.

0: 부장님 죄송한데
1: It's really well
0: 분위기
1: done.
0: 확 깨졌어요.
1: I'm curious. 혹시 왼쪽에 있는 좀비 혹시 제 얼굴인가요? 아 민수 둘 다 민수의 얼굴이에요?
0: 네. 어, okay, 둘 다 제 얼굴인데 자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위해 그래서 이게 너튜브의 진짜 매력이 이거거든요. But yeah. for listeners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so our media producers 진짜 오늘도 했습니다. 진짜 오늘도 했는데요.
1: 일단 이 딱 투샷이 있죠 이 네. 포스터에.
0: 네.
1: What's on the left side?
0: On the left is a reflection on what it looks like I'm holding a sword.
1: Yes.
0: And on the sword, a reflection of a zombie's face. Right. Mm. And it's like one of those like half-half kind of like half of a zombie face, and the other half on the right is my
1: 민수.
0: Face.
1: 네. 근데 이게 it's a very kind of a confusing image. First of all, 표정이 너무 좋아요. The expression on Minsu's face on the poster is just pristine. 너무 좋아요. 뭔가 it's 네. complex, it's dark, 네. it's scary, it's calm, it's everything.
0: You got all that from that expression?
1: Yeah. But first of all, you're blonde. 일단은 노란 머리고요.
0: Why am I blonde?
1: And you're wearing one of those, like, what do you call those glasses?
0: It's like one of those, like, 1950s, 60s, like, yeah. half-frame glasses.
1: And you have a questionable mustache. 어딘가 의문스러운 코수염을 달고 있어요.
0: 저 코수염이 분명히 우리 딸이 아마 그 네임펜 갖고 yeah. 막 이렇게 그냥 코 밑에 이렇게 칠한 느낌.
1: Yeah.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민수's kind of handsome.
0: 조금
1: 민수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잘생긴 것 같아요.
0: 계속 보게 되면
1: You've got great features.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네.
0: 일단 우리 미대 PD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의 Focus.
1: Yes.
0: 이거 시리즈로 해야 되죠.
1: 맞습니다.
0: Kingdom. 네.
1: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is the main character is played by actor 주지훈. He plays the crown prince, 왕세자 이창이고요.
0: Yeah.
1: 이제 그 이 역병의 진실과 또 왕실 내부에 또 there's conspiracies. 그 음모가 있어서 이제 동시에 파헤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What I kind of once I knew what the story was about. Mm. So usually, you know, when it's an English 약간 현대 세팅에서 좀비물이면 좀비란 단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0: 네.
1: because it's set in the Joseon dynasty. 좀비를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0: 어, 맞네요.
1: Yeah. So they use expressions like the infected.
0: Yeah.
1: 네, 역병.
0: 역병.
1: 역병이 걸린 자들 네. 아니면 뭐 죽은 자들 또 뭐 죽은 자들 yeah the dead
0: 맞아요. If you pay close attention to a lot of these zombie films, you don't hear the characters saying it's a zombie.
1: No, so that, I kind of like that. Yeah,
0: 좀비란 단어를 잘 쓰진 않아요
1: 네네.
0: 영화에서. 네.
1: Also, just to, before we get into the scenes, we'll get into it. It's such a beautiful series. The costumes, the art direction, the color grading. 네. 이 굉장히 그 cinematically such a great masterpiece.
0: This is a series that you know gave our cut right. The 그 신사 hat from back then,
1: yeah.
0: right? This like world fame, basically. Yeah. Everybody saw the series and everybody was like, I want that hat.
1: Yeah.
0: 네.
1: It became fashion.
0: 맞습니다.
1: Yeah. Also written by the great writer, 김은희.
0: 맞아요.
1: And yeah, it's also, it's famous for, it's Korean zombies move a little differently, don't they? We're gonna get to see how they move
0: yeah.
1: when we start the scenes.
0: 좋아요. So scenes from the series Kingdom, 여러분. Enjoy. 자, 큐!
1: 계곡 아래 수많은 시체들이 물가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온 서비. 서비 barely pulls herself up the cliff. 그 아래에는 겁에 질린 범팔이 바위에 매달려 있다.
2: 서비야, 서비야, 나 좀 잡아다오. Help me up.
1: Okay, give me your hand. Hurry. They finally reach the top and catch their breath, but below them, the infected are still moving. Even in broad daylight, 해가 떴는데도 시체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2: Why are they still moving? I thought they stopped when the sun came up. 해가 뜨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었느냐?
1: I was wrong. It isn't sunlight they fear. It's warmth.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햇빛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었던 겁니다.
2: 뭐?
1: 생사초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0: The resurrection plant grows in the cold. 저들도 그 성질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As long as it stays cold, they won't sleep.
1: Then what are we supposed to do? If they stay like this day and night, we're dead.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저러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 것 아니냐?
0: No, no, no. Something is strange.
1: 또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0: 어제부터 지금까지 저들의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Their numbers haven't grown since yesterday.
1: What does that mean?
0: 이 근처에 있는 괴물은 저들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1: 그래, 여기엔 더 없다 치자. But the town must be crawling with them then. 읍성에는 저런 것들이 득실 것일 텐데. How are we supposed to get there?
0: Oh, we're not going to the town.
1: 그러면?
0: Upstream. You saw it. They cannot cross water.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가면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갑시다.
1: 섭이야, just how far are you taking us? 물어봐. I have bad knees.
2: 성벽 위로 홀로 선 세자 이창. 조학조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까지 의심을 하는데 He starts becoming suspicious of even his closest people. 그때 오랜 충신 무영이 다가온다.
0: 저하, 안현대감 쪽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His men are acting strangely. 이 역병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They seem to know a great deal about this plague. 조학주 대감과도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We should leave at once. I will escort you.
3: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Why are you telling me this?
0: I beg your pardon?
3: 조학주가 시켰느냐?
0: 저하! What do you mean?
3: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조학주의 군사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His soldiers knew I was coming here. Someone close to me has been feeding him information.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Was it you?
0: 저하!
3: Are you trying to turn me against my teacher too? 이제는 나와 스승님 사이까지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0: Do you really not trust me? I left my pregnant wife behind. I left my family, everything, to follow you all the way here. And you still cannot trust me?
1: 하지만 세자의 의심은 맞았다. 조학주 had taken 무영's pregnant wife hostage, forcing him to report the prince's movements. 결국 조학주에게 버림받아 세자의 품에서 숨은 거둔다. 무영아! 무영아! 이봐라! Your wounds are too severe!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어서 무영을 살려내라!
4: 조하! 중전의 사가에 제안 사람이 있습니다.
0: I wanted to protect you to the very end, but I failed you.
4: 제가 아주 나여 전하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0: Forgive me, your highness.
1: 무영아! 무영아!

0: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고 속이는 중전 개비 조씨. The queen has claimed another woman's baby as her own heir. 그 비밀을 알아챈 아버지 조학주가 딸을 찾아와서 정면으로 맞선다.
1: I hear this is the son you gave birth to.
2: 중전께서 낳으신 아이라 들었습니다.
3: Yes. Look how smart he looks already. He'll make a magnificent king.
1: You would even lie to me?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3: I don't know what you mean.
1: That child did not come from your body.
2: 궁 안에 아이들을 모아들인 것도, 산모들을 죽인 것도 모두 내 짓이더냐?
1: Was that all you're doing?
3: You always told me we must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the royal family. 왕실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1: 그래서 천한 것의 자식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2: So you would put a commoner's child on the throne?
3: 왕이 되는데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0: you speak of royal blood.
1: What you wanted was power, nothing more.
0: Silence!
1: You made me queen. You wanted my son to become king.
0: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1: No. You taught me very well. 살아남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고 권력을 지키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
0: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너는 곧 서궁에 갇힐 것이다. And that child will never be king.
1: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2: That is no longer for you to decide.
0: 뭐라?
1: You always dismiss me because I was a woman. 그 하찮았던 여자의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0: Yes.
1: Ooh, scenes from the kingdom. Our kingdom.
0: Yes.
1: 네.
0: Oh my goodness.
1: 아, 이렇게 마무리했어야지.
0: It was quite dramatic.
1: 맞아요, 맞아요.
0: And also, just really a standing ovation to your zombie
1: 그래요?
0: acting.
1: 아니,
0: so good. Yeah.
1: I was watching, you know, the scenes you told me to watch.
0: Yeah, yeah.
1: They all, like, I don't know, they have down, like, what a Korean zombie, like, you know, like the characteristics it would have. 항상, they're like, their, what do we call it? When they have their sights on something.
0: Yeah.
1: 이제 이 눈동자가 절대로 이 단대가지 않고. And they're so fast. They run after you, right?
0: 이 그 빨리빨리 문화.
1: 맞아요. 한국인의
0: 또 한의 정서가 서려 있는 K-zombie.
1: 맞아요. Yeah. They got it. 그래서 저도 뭐, of course, you know, as a Korean, 그거 좀 naturally comes to me.
0: Yeah, I love it.
1: Right?
0: I love it. 네. All right, we're going to get into an expression.
1: 네.
0: 이 오늘 장면들에서 이 좀 자주 나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Strange.
1: Strange.
0: So we heard that, oh, something is strange. You know, they're talking about the dead. 괴물들 얘기를 할 때 strange가 나오는데 일단 strange 하면요.
1: 네.
0: 이상하고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Yeah. So, oh, that's strange.
1: 네.
0: He's usually here by now. 이상하네. 보통 민수 이 시간이면 와 있는데.
1: 이상하다.
0: 이상하다
1: okay.
0: 안 왔을 경우. But strange 말고 또 일단 비슷한 단어 한 뭐가 떠올라요?
1: Weird도 있잖아요.
0: Yeah.
1: Oh, it's weird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긴 한데.
0: Do you use them kind of interchangeably?
1: That's strange. Oh, that's weird. Yeah.
0: Yeah.
1: 진짜 바꿔서 그냥 to me, I don't know, like the same situation,
0: yeah.
1: I would be comfortable using both strange and weird.
0: 맞아요. 사실은 그냥 일상에서는 둘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1: 네.
0: 좀 이제 조금 깊게 파고 들자면 strange is a little more neutral, so something that's unusual, different from the usual. 평소와 다르다. 그리고 weird는 it's used more casually, 그래서 뭔가가 좀 괴상하다,
1: 네.
0: 기묘하다 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1: 네.
0: So, for example, it was weird seeing my teacher at a nightclub. 뭔가 이렇게 스승님을 클럽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
1: That would be a bit weird.
0: It would be weird. I don't know.
1: Actually, 학생! 너도 여기서 놀아?
0: Oh, hey! That would be a little weird.
1: Yeah.
0: 또 약간 strange, weird, 또 비슷한 단어들 몇 개 갖고 와봤어요. Odd.
1: Oh, yeah.
0: O-D-D.
1: That's odd. That's strange. That's weird.
0: 근데 이게 또 홀수라는 뜻도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홀수는 이상한 건가? 저는 그렇게 항상 어렸을 때 외웠는데요. 약간 이상하고 특이한 거. Oh, that's a little od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 네.
0: Odd 뒤에 ball 붙여서 oddball.
1: Oddball.
0: If I say, he's an oddball.
1: 그쵸.
0: 좀 어떤 느낌이에요?
1: 좀 특이하다 사람이.
0: Yeah. 좀 사람이 좀 개짜예요.
1: 좀 you know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0: Yeah. But not like so negative.
1: 맞아요. 맞네.
0: Yeah.
1: 네. 좀
0: I mean,
1: 특이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0: I own up to it. I'm an oddball.
1: Same here.
0: Yeah, I think so.
1: 네.
0: Yeah.
1: BFM에서 일하려면 you got to have a little bit of odd in you.
0: Also, yeah, I think most of our boosters are kind of oddballs too.
1: 네. 우리 유준이 말해 민수 is a weirdo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 이 자리에 못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Another one is peculiar. 이건 좀 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독특하고 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And bizarre. I like the word bizarre too.
1: Yeah. 맞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여기서 interesting도 되잖아요.
0: Yeah.
1: 사람이 내 작품 봐봐 너무 예쁘지?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0: That's a very British way. The Brits, 영국 분들은 좀 이렇게
1: 네.
0: 이상한데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냥
1: 네.
0: interesting.
1: 좀 돌려서 말하잖아요.
0: Yeah, interesting.
1: 네.
0: Yeah.
1: Interesting 하면 내 거에 뭐 관심 있다라고 이해도 하셨는데
0: 심지어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that's an interesting
1: smell. That's an interesting smell. That's an interesting look.
0: That's an yeah.
1: Right? 이렇게도 할 수 있죠.
0: That's so
1: 네.
0: true. Yeah.
1: 여러분 그거 들으면 9 times out of 10 뭐가 조금 이거 좀 안 맞다라고

0: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1: 맞습니다.
0: 사람이.
1: 네. 또 고지고대로 듣고 어, 난 역시 흥미로운 체취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 맞습니다. 네, so yeah. weird, right? Strange, od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1: 좋습니다.
0: 다음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Oh, I think we can. Oh yeah, okay, one more. Yeah.

0: against B.
1: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반대하게 서로 A와 B를 서로 싫어하거나 반대하게 만들더라. 사이를 네.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1: 맞아요.
0: So he tried to turn me against my best friend. 내 절친, 찐친과 서로 좀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려고 some people do that in relationships.
1: 맞아요.
0: Yeah,
1: oh, toxic. Very toxic 그런 사람들은요.
0: Or she turned the whole team against him. 팀 전체가 그를 아주 등지게 만들었다.
1: 네.
0: Yeah, this is very toxic behavior, turning people against others.
1: 맞습니다. 근데 turn A against B, 뭐 비슷한 표현 하나, come between 누구와 누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민수와 저는요, 아무리 연기를 잘 못하더라도 nothing is going to come between us.
1: And acting. 아무리 여러분들... A big thank you to Boogie as well as Haeyeon for this week's very fun and very educational segments. 많이 웃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ll right, folks, time to wrap it up today. Yes, time to close up shop. I do hope you enjoy your Friday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for another fun week of All-Star English. Our last track by Epic High, 빈차. Have a good one.

0: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1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n Busan, there is a classical music festival that has connected world-class musicians with citizens since 2010.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running from September 1st to 22nd. Known until last year as the Busan International Baru Music Festival, it meets audiences starting this year under a brand new name. So today, we are joined by Mr. Chung Ji-young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for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re going to discuss the meaning behind the new name, what changes on stage this year, and the future of this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s it grows alongside the city of Busan.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지영 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새로운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올해 달라지는 무대 그리고 부산이란 도시와 함께 성장할 부산국제음악제 미래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부산월드와이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음악제 경영기획본부장 정재영입니다.
0: 네.
1: 부산 와이드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음악제는 2010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훌륭한 음악가들을 부산으로 모시고 또 부산 시민들이 좋은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해부터 까지 부산 마루국제음악제라는 이름으로 이어오다가 올해부터 부산국제음악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 곳곳에서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국내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클래식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편하게 한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랜 시간 동안 부산 시민들과 세계 음악가들을 연결해온 음악제인 만큼 올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So since its launch in 2010, the festival has reached its 17th edition this year, working continually to bring outstanding international musicians to Busan and help local citizens experience world-class classical music up close. And he highlights that this year is particularly special. After running under the name

0: Busan International Maru Music Festival through last year embarks on a fresh start as a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running from September 1st to 22nd across various venues in Busan, the festival features a diverse lineup uniting world-renowned performers and domestic musicians. He warmly invites everyone from passionate classical music enthusiasts to those who have previously found classical music somewhat daunting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me and enjoy the performances comfortably. Now,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as undergone a very significant change this year, as I mentioned. It's a name change from Busan International Maru Music Festival to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o could you share the background and the meaning behind choosing this new name? 네,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음악제 이름이 바뀐 점인데요. 부산국제 마루 음악제에서 부산국제 음악제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이유와 함께 새로운 이름에도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죠. 네.
1: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부산 마루 국제 음악제라는 이름으로 16년 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애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나 해외 관객들이 음악제 이름만 들었을 때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음악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하면서 보다 직관적이고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부산을 알리고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로서 부산 국제음악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6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음악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음악제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한 변화란 말씀인데요. So changing the festival name was not a simple decision, I'm sure, especially given the deep affection built over 16 years of connecting with audiences. However, organizers wrestled with a fundamental question. When world-class musicians were international audiences hear the festival's name, can they immediately recognize it as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ld in Busan? Looking ahead to the next 10 to 20 years, they determined that a more intuitive, right, globally accessible name was necessary. As a classical music festival representing and promoting the city, it adopted the new titl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e emphasizes that this is not merely a name change, but a fresh start built upon 16 years of history to take the next leap forward as Busan's flagship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ll, what will this year's festival look like as it debuts under the new nam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also, could you introduce the overarching planning direction for the 17th festival? 그렇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처음 선보이는 올해 음악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해 음악제를 관통하는 기획 방향과 함께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면에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 음악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부산에서 세계를 만나게 하자였고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부산에 와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었고요. 부산의 시민들이 좋은 음악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부산의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음악가와 교류하고 또 그 경험이 다른 세대의 음악가들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올해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뿐만 아니라 실내악, 앙상블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함께 준비했었고요. 결국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유명한 음악가가 오는 음악제를 넘어 음악 때문에 부산을 찾고 싶은 음악제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부산 국제 음악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고요.
0: 그렇군요. 네. So he shares that while preparing for this year's festival, the central guiding thought was letting the world meet Busan. So while having world-class musicians perform great music in Busan is certainly essential, he believes the festival should not stop there. Citizens of Busan must experience exceptional music up close. Busan's musicians must engage in exchange with international artists, and those experiences must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of local music.

0: musicians. And for this reason, along with large-scale orchestral performances, this year's festival features diverse formats, including chamber music and ensembles. And the goal goes beyond merely hosting famous musicians. It is about creating a festival where people want to visit Busan specifically for the music. And that is a direction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strives toward with its new beginning.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ung Ji-young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of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Now, among the programs running from September 1st to the 22nd, which performance do you feel best represent the new identity and color of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네, 9월 1일부터 22일까지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부산국제음악제의 새로운 색깔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공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전체 프로그램이 되게
0: 네.
1: 많아요.
0: 네.
1: 엄청 많거든요.
0: 그러게요.
1: 근데 이 콘텐츠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정말 하나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그래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아무래도 9월 1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개막 콘서트일 겁니다.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하는 첫 무대인 만큼 음악제의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90명이 넘는 단원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광주 오케스트라의 무대가 관중들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부산시립교향악단도 함께 공연 관심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공연이 있습니다. 9월 9일 얼숙도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에르네스 회철 지휘와 파울로 스카팔레라 피아노 협연 공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유럽의 에르네스트 회철 시로 슈베르트 미안송 교향곡과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인상적인 무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0: 네.
1: 부산에서 이런 수준의 연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9월 2일 낙동 아트센터에서 광주 심포니와 함께하는 서영민의 피아노 협주곡 2번 공연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0: 네.
1: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 공연이 꼭 보고 싶어하는 공연으로부터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네.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So he shared, and looking at the pamphlet, there are just so many, and I'm just showing you on YouTube. And before the show, I was checking, okay, which one do I go? Because there are just so many available. He shares that while it is difficult to choose just one, several standout performances capture the festival's new direction. So first one he mentioned was the opening concert on September 1st at Busan Concert Hall, serving as the inaugural stage for the festival's new beginning. This concert sets the tone with a grand performance by the Guangzhou Symphony Orchestra, featuring over 90 musicians. Almost looks like it in the background here as well. Another one he mentioned is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on September 9th, and another one, special collaborative stage on September 9th at Eusukdo Cultural Center, conducted by European maestro alongside pianist Paolo Scafarella, performing Schubert's An Unfinished Symphony and Liszt Piano Concert No. 1 as well. He notes the great significance of experiencing such world-class artistry directly in Busan. Another one he mentioned is on September 2nd at Nakdong Art Center. It's for, of course, the Rachmaninoff enthusiast, and he recommends the performance of his Piano Concerto No. 2 of Seoyongmin with the Guangzhou Symphony Orchestra. The best approach is to just browse through the entire program schedule and start by choosing the performance that catch one's eye the most. And this year as well, overseas orchestras alongsid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ians will present diverse performances across Busan. Beyond simply inviting famous performers to the city, what musical narrative or thematic flow did you wish to present to audiences through this year's programming?
2: 네, 올해도 해외 오케스트라와 또 국내외 연주자들이 부산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단순히 유명한 연주자를 초청하는 걸 넘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적인 흐름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희가 올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0: 국제음악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0: 중요한 것은 그 연주자가 어떤 음악을 들려주느냐, 그리고 그 음악을 들은 관객에게 어떤 경험이 남느냐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케스트라 협주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내악과 앙상블을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관객들이 한 공연을 보고 나서 아 좋은 연주였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다음에는 다른 공연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1: 네.
0: 예, 음악제의 가장 큰 힘은 결국 관객의 마음에 오래 남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음악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음악제의 진짜 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So he explains that this was a central question organizers contemplated most this year, whether simply inviting many world-famous artists is sufficient for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heir answer was no. What truly matters is what kind of music those performers share and what lasting experience remains with the audience after listening. For this reason, this year's program was curated with great variety, spanning not only grand orchestral works and concertos, but also chamber music and ensembles as well. Rather than having audiences leave a performance thinking, oh, that was a nice concert, and moving on, organizers hope to inspire deeper curiosity, making listeners think, I want to hear more of this music, or I'd love to attend another concert next time. The greatest strength of a music festival lies in music that lingers long in the hearts of its audiences. Well, we have Kevin Im saying it sounds impressive. And does Busan have a Philharmonic Orchestra? Yes, they do. And if you are interested, and I know you don't live in Busan, but if you're interested, they will be playing on September 9th, as I mentioned. Well, in addition to bringing world-renowned musicians to Busan, what programs or opportunities have been prepared this year to help local musicians, especially young performers, use this music festival as a springboard to connect with the wider world.
1: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부산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의 음악가, 특히 젊은 연주자들이 이 음악제를 발판으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올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앞으로 부산국제음악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숙제라고 보거든요. 예, 국제음악제가 해외의 유명 음악가를 부산으로 모셔오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반쪽짜리 국제화라고 생각하고요. 부산의 음악가들도 세계로 나가야 하거든요. 특히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세계적인 연주자를 직접 만나고 함께 연주하고 그들의 음악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교류의 기회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산의 젊은 음악가들이 해외 음악제나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0: 세계의 음악가가 부산에 오는 것과 동시에 부산의 음악가가 세계로 나가는 것,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부산국제음악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연결과 기회가 만들어질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2: So this is an area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must prioritize even more moving forward. If 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merely brings renowned overseas musicians to Busan and stops there, he considers it only halfway globalized because Busan's own musicians must also venture out to the world. For young musicians in particular, meeting world-class performers in person, playing alongside them and experiencing their artistry up close serves as an invaluable asset. And for this reason, the festival has begun expanding these exchange opportunities starting this year. Looking ahead, he envisions going a step further by actively establishing programs that directly connect Busan's rising musicians with overseas festivals, orchestras, and music education institutions. Having world-class musicians come to Busan while simultaneously sending Busan's talented artists out to the global stage represents the true future vision he strives to build for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Chung Ji-young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for the 7th

0: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Now, looking at world-renowned music festivals, they go beyond simply watching performances and concluding. After the three-week festival concludes, what does the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hope to leave behind in Busan? 네, 세계적인 음악제들을 보면 공연이 끝난 뒤에도 음악가와 또 관객, 도시가 계속 연결하면서 하나의 음악 생태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번 3주간의 음악제가 끝난 뒤에 부산국제음악제는 부산의 어떤 것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1: 저희들은 사랑과 관계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인 것 같고 공연 및 편을 잘 열고 끝나는 음악제라면 매년 새로운 행사를 만드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가가 부산을 다시 찾고 부산의 음악가가 해외 음악가와 계속 교류를 하고 시민들이 음악제를 기다리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0: 네.
1: 그때부터 음악제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부산의 문화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는 좋은 음악가도 많고 음악대학이나 교육기관도 있고 좋은 공연장도 이제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음악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22일 음악제가 끝났을 때 아, 올해 음악제가 끝났구나 보다는 내년에는 또 어떤 음악가가 올까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0: 네.
1: 그것이 저희 음악제를 통해 부산이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he hopes to really leave behind lasting relationships and connections. A festival that simply hosts successful concerts each year risks becoming a repetitive annual event. But when visiting musicians want to return to Busan, local artists mainta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itizens eagerly anticipate the festival. It becomes a lasting cultural asset, absolutely. And when it ends on September 22nd, he hopes people will not simply think this year's festival is over, but instead ask which musicians will come next year. That lasting anticipation and sense of community is the legacy he hopes to leave in Busan. And with the opening just around the corner, could you guide our listeners, especially those experiencing the festival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schedule, key performances, and how to reserve tickets and attend?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음악제를 처음 접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일정과 주요 공연 그리고 예매 및 관람 방법까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1: 벌써 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는 9월 1일 개막 공연으로부터 22일까지 풍성하게 열립니다. 9월 1일 부산 콘서트홀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의 여러 공연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9일 얼숙도 문화회관이나 9월 2일 낙동아트센터 남한용 피아노 협주곡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마다 장소, 시간, 좌석, 티켓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매하시기 전에 각 공연장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을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작곡가가 있는 공연 또는 제목이 마음에 드는 공연 한 편부터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현장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한번 공연장을 찾아오시면 생각보다 클래식 음악이 훨씬 가까이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9월 부산에서 좋은 음악 한 편이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또 현장에서 듣는 음악은 또 정말 완전히 다른 경험일
1: 그렇죠.
0: 테니까요. So he said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runs from September 1st to the 22nd and opening with the concert at Busan Concert Hall and continuing at venues across the city. Key performances include the September 2nd, as he mentioned, at Nakdong Art Center and the September 9th concert at Eusukso Cultural Center. Since scheduled seating and ticket prices vary, he encourages attendees to check the festival program or each venue's official website before booking. And for those new to classical music, he suggests simply choosing a composer or title that interests them. And he emphasizes that experiencing the atmosphere of a live concert can make classical music feel far more accessible, inviting everyone to enjoy great music in Busan this September.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이렇게 부산 국제음악제

0: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음악제는 음악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음악을 준비하는 음악가가 있고 그것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있고 공연장이 있고 직접 공연장을 찾아와 주시는 시민이 있어야 음악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제17회 부산국제음악제도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시는 음악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평소 클래식과 조금 거리가 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공연장을 직접 찾아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부산의 가을이 시작도 함께 즐겼었으면 좋겠고요. 5월 1일부터 22일까지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9월 좋은 음악과 함께 부산의 새로운 계절을 또 즐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So he was delight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festival, and he reflects that a music festival is not built by musicians alone. It is only complete when musicians preparing fine music, concert halls delivering those sounds to audiences, and citizens attending in person come together. And he warmly invites classical music enthusiasts and newcomers alike to visit the concert halls, welcome the beginning of autumn in Busan together as well. Before we wrap up, I want to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메시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케빈님께서는 부산 클래식 뮤직 러버스 must be so excited. 부산에 사시는 클래식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진리님께서는 오늘 부산 월드와이드 품격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본부장님 오늘 게스트 덕분인 것 같습니다. Absolutely. So definitely a very classical and refined interview today. But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our guest here in the studio, Mr. Chung Ji-young, Director of the Planning Administration for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정지영 부산국제음악제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했는데요. 본부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Love Yourself to Dance by Daft Punk.

0: 거 봤는데요. 하프를 배우고 싶어요. 연주하는 모습도 우아하고 그렇죠. 소리도 마치 동화나 꿈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신비로워요. Actually, I've seen and I've heard harp players and yes, they always look so elegant and beautiful, right? And their fingers just like flicking through. Beautiful indeed. That is something that maybe we can all learn together as well. So many things we can learn.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And it's time for News Insight. It's our Friday segment here in the studio.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reporter from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축제 요정이죠?
1: 예, 제가 지난달에만 한 달 만에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도 부산의 다양한 축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와! Well, welcome, welcome. We do have a fairy, festival fairy here in the studio. So on the last week of every month, we introduce major events and festivals taking place in Busan. What kinds of events will fill Busan in September? And when that's, of course, when autumn begins. And I want to say that is a festival season, so we're going to hear all about it. 매달 마지막 주에는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축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은 부산은 어떤 행사들로 채워지나요?
1: 네, 먼저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미술 축제죠. 부산 비엔날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5시 부산 현대 미술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65일간 이어집니다. 22개 국가에서 46명의 작가와 팀이 참여해 설치와 사운드, 퍼포먼스, 영상,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메인 전시관은 부산 현대 미술관이고 영도구의 복합 문화공간 스페이스 원지와 옛 부산 남고등학교에서도 전시가 이어집니다.
0: 그렇군요. So first, let us introduce Busan's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rt festival, the Busan Biennale. The opening ceremony takes place today at 5 p.m. at the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exhibition continues for 65 days from tomorrow until November 1st. 46 artists and teams from 22 countries will be participating. And this year's theme is called a dissident chorus. So what does it mean? 올해 주제가 불협하는 합창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국제 공모로 선정된 두 명의 공동 전시 감독이죠. 벨기에 국적의 에블린 사이먼스와 영국 바레인 국적의 아말 칼라프가 내건 주제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어수선하게 뒤섞이면서도 넉넉하게 어우러진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역사 너머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여 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So it is a theme presented by the two co-artistic directors selec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open call. So Evelyn Simons of Belgian nationality and Amal Khalaf of British and Bahrain nationality. It is an expression describing a state where different voices are chaotic and mixed yet harmonized generously. It is said to carry the meaning of asking listeners to pay attention and viewers to pay attention to stories that stubbornly survive beyond history. And rather than just viewing the exhibition, we hear the programs where visitors can directly participate have also been prepared.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었다고요?
1: 네,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이번 비엔날레의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요. 개막일인 내일 정오 옛 부산 남고에서는 항만 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한 참여형 워크숍이 열리고 이어서 밤까지 참여 작가들의 퍼포먼스도 이어집니다. 30일에는 을숙도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전소정의 신작 오페라 퍼포먼스 구미호하기가 열리는데요. 고려인의 이주와 생존의 기억을 판소리와 성악, 생황, 북한 가야금 등 자층적인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냅니다. 스페이스 원지와 옛 부산 남고 전시장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부산 현대미술관은 일반의 경우 16,000원입니다.
0: I see. So exhibition-linked programs are an important pillar of this Biennale. Tomorrow, on the official opening day, a participatory workshop themed on port development and gentrification will be held at noon at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And he mentioned the exhibition spaces at Space 1G and the former Busan Nam High School can be viewed for free, while general admission for the Bus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 16,000 won. Let's jump into our next event. It's one that can be enjoyed a bit more lightly. 네, 다음 행사는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행사라고요.
1: 네, 이번에는 다대포로 가보겠습니다.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다음 달 4일부터 3주간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다대포 해변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부산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2016 별바다 부산 나이트 페스타의 하나인데요. 지난해 26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부산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is time let's head to 다대포. The Night Music Campnik will be held every Friday and Saturday for 3 weeks starting on the 4th of next month at the 다대포 Beach Park. The festival is part of the 2026 Starry Sea Busan Night Festival. It's a nighttime tourism program being held throughout Busan from July to the end of the year. And it is Busan's nighttime tourist brand visited by over 260,000 people last year. Now, what kind of programs are prepared?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캠크닉은 우선 캠핑과 피크닉을 합친 말인데요. 캠핑 분위기 속에서 피크닉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선셋 피크닉은 노을 맛집으로 불리는 다대포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야외 주점처럼 즐기는 프로그램이고요. 별빛 아래 라이브 음악을 들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이 이번 축제의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특별 MC로는 방송인 허경환 씨가 함께하고요. 반려견과 함께 뛰고 노는 플레이 멍크닉에서는 멍멍이 운동회와 멍멍이 상담소가 운영됩니다. 다대포 슬로우 조깅과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it is a compound word combining camping and picnic. So campnik, right? And he mentioned it means to enjoy a picnic within a camping atmosphere. There are largely four types. So sunset picnic, and it's a program to enjoy like an outdoor pub while gazing at the sunset in 다대포, which is of course known as famous sunset spot. Let's jump into our last one. We hear the event to be introduced is related to companion animals.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행사는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고요?
1: 네, 다음 달 19일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에서 제3회 기장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공존을 주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며 올바른 반려 문화를 배우는 자리인데요. 대표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걷고 교감하는 위드 패츠 걷기 대회가 선착순 300팀을 사전 신청받고 있고요. 전국의 재능 있는 반려동물들이 숨겨둔 끼와 재주를 펼치는 K-Pet 갓 탤런트 무대도 참가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So on the 19th of next month, the third Gijang Companion Animal Culture Festival will be held at Jeonggwan Central Park. Under the theme of happy coexistence with companion animals, owners and non-pet owners can enjoy together and learn a proper pet culture. So definitely some things that we can check out here in the c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Days News Insight, speaking with Mr. Kim Dong-woo. 기자님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읽을게요. 제리님께서 축제 요정 기장님 요정봉이랑 셔츠랑 색깔이 똑같은데 왜 요정이라고 하니까 한숨 쉬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너무 좋아서.
1: 아, 예, 너무 좋고요. 절대 네. 뭐 부끄럽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0: 네. 네. We appreciate it. We love that we have a festival fairy here in the house every month. 다음 달이 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1: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before we wrap up, I want to remind you that we'll be back on Monday at 11:05 a.m. 재봉리님 saying 비가 오고 나면 가을 날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클래식 악기는 첼로입니다. 옆에서 직접 들으면 상당히 매력적일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Yes, cello I believe is such beautiful instrument.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what you would want to lear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lassical music. Final song for today is by 황가람 with 나는 반딧불. 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it.
1: Do I sound like a 10-year-old or no? Okay,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10살처럼 안 되네. 그쵸? Alright, also we have 혜님 saying 윤디님 오늘 너무 멋져요. And put little heart emoji.

0: 아닌데 이 학생은 한국으로 이제 학비를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이 사람한테 학비를 학교로 보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학생의 학비를 학교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하고 학생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실 학생이 아무 죄가 없죠. 죄가 없어서 이제 경찰서에 가는 걸 되게 걱정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변호사님 통해서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是好，首先呢，就是最近留学生群体啊，以留学生为中心呢，在韩国居住的中国人数量呢就大幅增加。那实际上呢，近期呢，他受理的案件当中呢，关于电话诈骗的案件呢，非常的多。对，第一个刚刚说到的兼职的话呢，就是在留学生呢在韩国当地呢找这个兼职，结果呢就
0: 电话诈
1: 公
0: 骗。
1: 司呢就是这个做电话诈骗的，那就被骗。那另外呢，出差到韩国的朋友，哎，结果也是这公司的话呢是涉及了电话诈骗，因此呢被遣返等等啊一些问题哈，确实这个时有发生。那像这样的话呢，那就建议呢留学生朋友的话呢，真的是要了解一下呢相关的这些呢常见的骗局的一些这个手段和方法啊，然后在这种生活当中的话呢，要一定要有这个警醒哈，那。
0: 그리고 또 이제 학생 비자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0: 근데 그거 규정을 넘어서 이제 돈을 벌다가 문제 생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중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 네.
0: 자기들끼리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를 상담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1: 아, 어쩔 수
0: 그러니까
1: 없이 유일한 방법으로.
0: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정확하지 않게 카더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한중법률지원센터도 이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추후에 유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무료로 한국 법률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습니다.
1: 네, 좋네요. 这个真的非常棒哈。然后钟行长说呢，很多人的话呢，这个来到韩国之后呢，获得的是留学签证。实际上，留学签证的话呢，它并不具备你赚钱的，不能够去打工。原则上，如果说你不去做这个相关的这个申请和这个报备的话，也就是说你不获得呢这个出境的许可的话，那么赚钱其实是违法的。那很多学生的话呢，就出现了这样或者是那样的问题。另外呢，留学生群体呢，因为呢韩语能力呢还比较欠缺，因此呢，在遇到这些呢电信诈骗或者其他的一些问题的时候的话呢，往往呢就是在一些聊天群或者是他们的这个圈子里面呢去寻求解决的方案。那么结果呢，这个过程当中的话呢，就问题就变得越来越大，错失了这个解决问题的很好的一个机会。所以他说，面对这个不断发生的这种情况呢，咱们韩中法律支援中心的话也，计划呢，今年呢会以说明会的这个形式哈，那面向留学生群体呢，并且是免费哦，为大家举办呢关于韩国法律常识以及呢在韩国生活的时候呢所需要的这样的一些很实用的这样的一些内容的这个说明会哈，避免发生类似的问题。是好。那其实很多人在遇到法律问题的时候的话呢，确实像您说的，对，只能是通过身边的人或者是呢自己的这个小圈子哈，所谓的经验去解决问题。那么，反而像您说的，这个问题呢就会越来越严重。
0: 是，
1: 对，那遇到这样的问题的话呢，到底应该怎么办，才能够最快的得到解决？
0: 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빨리
1: 네.
0: 그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을 처음 하면은 뭐 상담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큰 상담료를 낼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 상담 받으면서 추후에 방향을 제대로 받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관광비자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방법들을 제가 좀 안내한 적도 있었고요. 또좀 다른 경우인데 중국 유학생 한 명이 자기 친구가 이게 합법이라면서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1: 네.
0: 뭘 하냐 그랬더니 그 주민등록을 살지 않는 집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국인 등록증 함부로 옮기면 이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1: 그렇죠.
0: 위반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아,
0: 참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한데.
1: 确实真的就是不懂法哈，只能说，确实这样也挺无奈的哈。什么问题呢？第一个的话呢，就他在前段时间遇到了一位持旅游签证的人来咨询说呢，哎，怎么样呢？去这个工作或者是呢这个从事商业活动，那这个本身就是 不合规不合法的嘛。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올여름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가보셨나요? 붉은 노을만큼이나 뜨거웠던 부산 바다축제의 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대포의 밤바다를 청춘의 열정으로 물들인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부산대학교 밴드부의 보컬 조한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씨. 청취자분

0: 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중앙밴드 동아리 소리터에서 보컬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조한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서 씨. 이번에 다대포 부산바다축제라는 정말 큰 무대에 섰습니다. 부산 시민들과 수많은 관광객 앞에서 노래를 부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2: 실제로 무대에 올라가니까 제 시야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저희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 이런 순간을 위해 내가 밴드를 시작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광경을 잊지 않도록 눈에 많이 담아가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쳐 있었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 더위는 전혀 못 느끼겠고 그냥 신나서 무대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직접 한서 씨 무대를 봤는데 대학 밴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성도 있는 무대였어요. 그만큼 연습량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대학생 신분으로 학업과 밴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점은 없었나요?
2: 학업과 밴드를 병행하는 건 언제나 가장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만 또 학업을 놓칠 순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공연을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연 때마다 꼭 한 번씩 스케줄과 관련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멤버 중 기타 치는 형의 대학원 입학 면접 날짜와 축제 날짜가 정확히 겹쳐버린 건데요. 결국 리허설 직전에 정장을 입은 채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간신히 나타난 모습을 보고 안도와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정말 열정 가득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또 그런 열정이 공연에서도 가득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로맨체의 응원가, 이건 어쩌다 준비하신 거예요?
2: 사전에 저희끼리 셀리스트를 짤 때 적어도 한 곡만큼은 관객분들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를 수 있는 곡을 선보이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어떤 곡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산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로맨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데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응원가 중 하나인 영광의 순간을 준비해 갔습니다. 신기했던 점은 다른 곡과는 다르게 첫 기타 리프가 나오자마자 객석 곳곳에서 함성 소리가 들리고 제 손짓에 맞춰 수많은 관객분들이 손을 흔들며 떼창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준비해 왔구나 하는 전율이 돋았고 무더운 날씨에도 아낌없이 호응해 주시는 관객분들을 위해 작은 보답을 해드린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0: 네, 관객들이 뭘 좋아할지 알고 계셨군요. 좋습니다. 제가 문득 궁금한 게 한서 씨는 어쩌다 밴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2: 처음 밴드에 푹 빠지게 된 건 한상님의 등대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와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기타 솔로를 치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때부터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밴드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밴드부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오아시스의 97년도 라이브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오아시스만의 당당한 태도와 특유의 에너지로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어서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무작정 밴드부에 지원했고 지금까지 좋은 경험 많이 쌓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뭔가 무작정 도전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멋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혹시 한서 씨가 생각하는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영어로 표현 가능하실까요?
2: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인생의 모토나 원칙 같은 걸 따로 정해두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앤디 워홀이 한 말 중에 Don't think, just get it done 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꽤 신중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을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너무 깊게 재고 망설였을 때보다 일단 부딪혀봤을 때 후회도 남지 않고 결과도 되게 좋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20대도 망설이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며 살아가자 라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0: 네, Don't think, just get it done.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버려.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보단 일단 도전해보는 게 중요하기도 하죠. 좋은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무대 위에서 왜 그렇게 멋진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밴드 활동과 대학생활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응원. I love the 응원. Thank you very much, Leo, for that lovely interview. Our reporter Leo there. And our interviewee, 조한서님, who is the vocalist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Band Club. Is it 소리터? 소리터. Like 놀이터. But 소리터. I like that. I like i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아. 부산이 좋아요.
4: 부산이 좋아요.
3: 뽀 마이 부산.
4: 뽀 마이 부산.
5: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6: 부산?
7: For my Busan.
8: Busan 하면 For my Busan.
9: For my Busan.
10: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Eurasia Now. Hello, hello. Hi, everyone. My name's Laura McCluckie. This is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And of course, it is time for Eurasia Now. We're connecting live with members of the Eurasia City Diplomacy Team who are on a 10-night, 12-day visit to four Eurasian cities, Shanghai, Almaty, Tashkent, and Liverpool, to carry out lots of city diplomacy activities. And today, I'm very excited, we're joined by BEFM For My Busan producer Park Bo-sung, who's currently reporting from the field in Almaty. So let's connect with our field reporter, Park Bo-sung PD. Park PD님, are you there?
1: 네, 로라 씨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0: 네.
1: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나와 있는 부산 영어 방송 박보성 PD입니다.
0: 네, we miss you very very much.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아, 방송도 잘하고. 네, 걱정하지 마세요, PD님.
1: 네, 다행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알마티의 현재 시각은 오후 1시로 한국보다 4시간 느린데요. 알마티는 부산의 우호 협력 도시 중 하나로 부산과 직항 노선이 연결돼 있을 만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0: 네, 그렇군요. So, Bo-sung PD currently in Almaty in Kazakhstan. He's joined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for the Almaty leg of their journey and is taking part in various events and activities on the ground. We're very jealous. The current time in Almaty is 1 p.m., 4 hours behind Korea. Almaty is one of Busan's friendship and cooperation cities, and the two cities enjoy extensive exchange, even connected by direct flights. 네, 박 PD님.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알마티에서 어떤 행사들이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선 행사 소개 전에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의 부단장님이신 정영수 의원님을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2: 네, 부단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활동이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시나요?
3: 네, 알마티는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이 연속 5번이나 방문할 만큼 중앙아시아의 주요 우호 도시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으로서 글로벌 해양 수도 부산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부산 기업과 알마티 경제 협력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문화 이해 능력

0: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청년 교류 기반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정영수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And you could hear some music in the background there as well. Nice atmosphere. So Park PD spoke with 정영수, the deputy head of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She said that she hopes this journey, which stretches from Central Asia across to Europe, will help promote Busan as a global maritime city. Als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business networks between Busan and Almaty, as well as creating lasting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from both cities to connect and better understand each other's cultures. 네, 그럼 어떤 행사들이 개최됐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2: 알마티에서의 첫날인 어제는 먼저 라핫 팰리스 호텔에서 부산 알마티 비즈니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7개의 부산 기업과 카자흐스탄 현지 바이어 및 기업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부산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부산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부산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네요. Oh, so the Busan Almaty business meeting, it brought together 7 companies from Busan, around 50 local buyer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from Kazakhstan, and it gave Busan companies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local businesses, explore the Central Asian market, and expand their export opportunities as well. Very exciting. Good opportunities all round.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진행된 행사는 무엇인가요?
2: 네, 이어서 부산 알마티 청년 교류 행사가 알마티의 아블라이안 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블라이안 대학교는 외국어와 국제관계 분야에 특화된 현지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특히 한국어 학과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청년 교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부산과 알마티 청년들은 부산 알마티 퀴즈를 비롯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의 도시와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 네, it sounds really exciting.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겠네요. 그죠? So the Busan Almaty Youth Exchange was held at the Ablai Khan University, one of Almaty's leading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versity also has a very active Korean language program, which made the exchange especially meaningful and probably very comfortable for our Korean students. Young people from Busan and Almaty took part in quizzes about both cities and various recreational activities, which gave them a chance to learn more about each other's cultures and build stronger connections. It also sounds like the event helped create momentum for continued youth exchange between the two cities in the future. 네, 또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2: 네. 이어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 비자 유학 설명회와 함께 상하이에서도서에 이어 알마티에서도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비자 제도와 유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한국 방문과 유학,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글로벌 청년 앰버서더 임명을 통해 부산과 알마티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두 도시를 잇는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청년들이 서로의 도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어질 교류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1: 네, 와, 완전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그죠? 부럽다. Why are we here? We want to go next time. So at the Korean Education Center in Almaty, the delegation held a session on Korean visas and study opportunities, very important, along with an appointment ceremony for global youth ambassadors, following the similar event held in Shanghai. The session was designed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Korea's visa system and study options, while also encouraging more visits, study opportunities, and people-to-people exchange. The newly appointed global youth ambassadors also, they're expected to help strengthen connections between these young people in Busan and Almaty, and seeing them actively communicate and show genuine interest in each other's cities made the future of these exchanges look even more promising.
2: 네, 그래서 한국 비자 유학 설명회를 진행하신 전 법무부 소속

0: 비자 전문가이자 현재 경성대학교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신 허욱 교수님을 직접 인터뷰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교수님,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욱이라고 하고요. 29년 3개월 정도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올 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경성대학교에서 유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네, 올해 유라시아 도시외교단 처음 참여하셨는데 참여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2: 유라시아 이 도시 외교단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행사였고요. 매년 관심있게 받고 올해 한 11년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도시 외교단이 출정할 때마다 아, 올해는 어떤 일을 하고 올까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제 특별히 또 참여하게 돼가지고 너무 가슴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서 같이 이제 정말 같이 한번 해보니까 아, 정말 이 유라시아 도시 외교단이 부산이란 도시를 외교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외교단의 일원으로서 제가 오늘 같이 할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참 뜻깊은 추억이고 영광이 될것 같습니다.
3: 네, 잘 들었습니다. I could feel his emotion through his words there. So Park PD spoke with Professor Ho, who works as an immigration officer, or worked as an immigration officer for more than 29 years before retiring this June and now teaches international students at Kyungsung University. He said he has followed the Eurasia City Diplomacy Corps with great interest for many years and felt both excited and honored to join the delegation for the first time. After taking part in the program, he also realized how important the delegation is in promoting Busan through city diplomacy. 네, 박 PD님, 현재 알마티 2일차가 시작되겠네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3: 네.
0: 오늘은 알마티 일정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부산 알마티 고위급 양자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부산 알마티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두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어 청년 고려인 세대 공감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부산 청년과 고려 동포 간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교류를 넓히고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마티 국제공항 2층 출국장에서는 부산 알마티 직항 노선 취항을 기념하는 부산데이 인 알마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3: 아, 네, 그렇군요. So today marks the second and final day of the delegation schedule in Almaty. The day will begin with high-level bilateral meeting between Busan and Almaty, aimed at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ities following the launch of the direct flight route. Also, a cultural exchange will happen, bringing together young people from Busan and members of the Korean diaspora, followed by Busan Day in Almaty, which is at Almaty International Airport, to celebrate the new direct air service between the two cities. Now, speaking of air service, 박 PD님, 오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0: 맞습니다.
3: 청년 단원들은 다음으로 어디로 이동하시나요?
0: 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청년 단원들은 이어서 타슈켄트와 리버풀로 이동해 남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타슈켄트에서는 부산 도서관 도서 기증식과 부산 타슈켄트 청년 교류 행사가 진행되고요. 리버풀에서는 BBC 라디오를 방문해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3: 네, 와, 진짜 타슈켄트와 리버풀까지 저희 My UK 남은 일정도 진짜 기대합니다. 자, so while Park PD will be returning to Korea after the Almaty schedule, the youth delegation will continue on to Tashkent and Liverpool. In Tashkent, they'll take part in a Busan Library Book Donation Ceremony and a Busan Tashkent Youth Exchange Program. Then in Liverpool, they're scheduled to visit BBC Radio and even appear on air, along with several other activities. 네, 박 PD님, 오늘도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부산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연출해야 되죠? 기다리겠습니다, 피디님.
0: 네, 얼른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박보성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And we will be back with more information, I'm sure, about the updates. However, this is the final day of our live connection.

0: you know, I'll take one for the team.
1: Yeah. Well, I'm going to move on to Shreeja and Eeyore, because I want to know what you're going to do. So it's the same rules, balance game. I'll give you the question, and then we'll do 3, 2, 1. You have to shout it out, okay? What's your favorite street food snack, okay? Number one, 물떡. Number two, 시앗 호떡. Okay. 네, 길거리 간식 중 나의 체에는 1번 물떡, 2번 시앗 호떡. 3, 2, 1.
2: 시앗 호떡.
1: Okay. So we've got a little disagreement in the ranks here. Okay, Shreejan, I'll come to you. 시앗 호떡이라고 하셨죠?
2: 예.
1: But why did you pick number 2?
2: 시앗 호떡 제가 처음 먹어봤을 때 처음으로 먹으면서 이 맛은 정말 아는 맛이다.
1: 그러니까.
2: 아는 맛이다. 네. 인도에서 단 과자를 많이 먹는데 한국에서는 단 거 별로 없거든요.
1: 굴랍자미.
2: 아, 예. 굴랍자문 맞아요.
1: 자문.
2: 그래서 그 시앗 호떡 먹으면서 이 맛은 정말 인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맛이다. 그래서 제 가족이나 친구들 부산에 오면 무조건 시앗 호떡 먹게 합니다.
1: 아,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어보셨어요?
2: 아니요, 시앗 호떡 파는 데는
1: 진짜 맛있어요.
2: 그거는
1: 무조건, 무조건. 이번 가을에 오케이. 무조건 먹어보시.
2: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1: 아니요, 집에서 해야 돼.
3: 집에서
1: 집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2: 그 호떡은 그냥. 집까지 가지고 가면 너무 능누가지고 아마 맛이 없어지지.
1: 방식이 있어요. 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한 스쿱 사고
2: 오케이.
1: 그리고 들고 가고 넣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현 씨, you said 물떡.
3: 야,
1: 근데 왜요?
3: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1: 아하.
3: 근데 물떡 국물이 진짜 집에서 안 나와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도 입맛이 안 나와요. 그냥 식당 가면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꼭 먹는 뜻이랑 똑같아요. 이 맛이 내가 집에 만들면 무조건 실패. 근데 길거리 음식에서 그 물떡 먹으면 와, 왜 이렇게 맛있어요.
1: 그러니까.
3: 이런 느낌 좀 아, 좀 맨날 가면 좀 두 개씩 먹어요.
1: 그러니까. 근데 나는 물떡은 물떡보다 국물.
3: 그렇죠.
1: 국물 진짜 최고입니다.
3: 그리고 찍어는 소스.
1: 예. 네.
3: 아,
1: 맛있다.
3: 맛있다.
1: Okay. Before we go on, I want to quickly ask very quickly, Chris, favorite street food.
0: Yeah. On a winter day, the wind's blowing. I have that omuk.
1: 부산이면 오목이죠.
0: Yeah.
1: 오목이죠.
0: Have that omuk and just take it down on the stick. Dip it in the soy sauce. Or no, I go to a place in Napadang that has spray bottles
1: for
0: the soy. You can spray the soy sauce on. And the wind's blowing. It's great in the winter. And then you have that kumul. You know, you just ladle it in the cup and you drink it. And it warms you up. And it's this fishy, sweet taste. And it just blossoms inside of you. And it's just chincha manjuk.
1: That's chincha Busan-dapta, right? That's Busan man. Jeff, how about you? Favorite street food?
4: Same as Chris.
1: Yeah?
4: Yeah.
1: A good omuk?
4: Yeah.
1: In the winter?
4: Yep.
1: Yeah,
4: and like again, it's the, you get the cup.
0: Yeah,
4: and you just, it's like, just goodness. You just,
0: yeah, it's magic.
4: Yeah.
1: Yeah, I love it. Okay, well, listen, that is our balance game over. Congratulations, you all win.
2: Yay.
1: So I want to ask you just one final question, bringing your experience, your expertise. Just very briefly, what would be some ways that you would like to improve upon Busan's food or dining scene? 네, 간단하게 말하면 혹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4: I can go on this one.
1: 간단하게, 짧게.
4: So I think Busan's actually missing a huge opportunity with this because I look at the riverside here. And I look especially just over here at the Apak Naru Kongwan, at the Apak. They've got a beautiful waterfront that I think if they actually kind of made it even to a little bit more of like a Singapore style with like a hawker village, but even putting like Pojang Matchas or something down there, that would be a really great place to not only revitalize the waterfront area, but also make it like a fun place to go for people. It would be a great new tourist attraction to have like just restaurant cars just lined up down the promenade. I think if they did that, that would be an excellent thing for the city.
2: 최근에 제 학생도 그렇고 외국인 여기 부산을 찾아오는 외국인 중에 제식주의자하고 위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식 음식이나 위건 음식을 찾기가 부산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부산을 만들려면 그럼 제식주의자하고 위건

0: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부산만의 좀 특별한 음식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1: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2: 커피는 부산에서 한국에서 없어요. 근데 90% 커피 원두는 부산 항에서 수입했어요. 그래서 부산 커피는 그냥 큰 브랜드 말고 그냥 우리 길거리에서 작은 뭐 사장님 개인 숍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숍 들어가면 놀라운 것이야. 커피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이 대부분 개인 커피 장사하신 분은 진짜 real 커피 러버들이야. 그래서 원두 종류도 많고 이 원두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커피 맛이 또 다양하게 나와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과 모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 로컬 커피에서 조금만 신경 더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1: 홍보 노력을 필요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Today was really fun. How was it fun? Did you enjoy speaking about Busan's food?
3: Sure.
1: Yeah? You're all very quiet now because you know that I'm trying to wrap things up.
4: And yeah? I'm thinking about what we're going to eat.
1: Yeah. That's the problem. 네, so today we had a rich, very delicious, colorful conversation about the taste of Busan with our four wonderful guests. Please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From seafood to 돼지국밥, 밀면, Busan is, well... delicious, but home to so many dishes shaped by both its history and, of course, the sea, which is exactly why the city could just as easily go by another name, a food lover's paradise. The Busan Roundtable will be back next time to explore various other things in our beautiful city of Busan. But for now,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This program is produced by Ji Changmin, Park Ji-won, written by Lee Hyun-ju, and I'm your host, Laura McCluckey. We'll see you next time. Thank you. 감사합니다.
5: This program is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게.

0: 关系才有了生意，而不是呢做了生意呢才会有人际关系哈。同时的话呢，那么也让律师觉得，那么好像又多了一位真的是亲兄弟一样的这个一位朋友哈。所以呢让他非常的感叹说在中国遇到了真的是非常好的人，
1: 我非常感动的。
0: 是是是 是，确实我很羡慕哈。其实在异国他乡能够遇到真的是真心实意这样的一个这个非常好的朋友哈，真的是胜似亲兄弟哈。那这个这位律师朋友他现在是在美国准备律师考试，
1: 对，美国的，
0: 然后现在一直保持联系，就应该会是做一辈子的朋友哈。真的很羡慕。确实。那这是个人的经历。那另外我看到了您的很多的一些工作的履历哈，包括呢在像中国韩国商会北京韩人会以及呢在中国当地的一些律所都有以及机构的工作过哈。那在其实看工作性质的话呢，其实基本都是与韩国侨民或者是企业进行对接，对吧？那您觉得在这个对接的过程当中最大的困难是什么呢？
2: 최근에서야 한국에서 이제 중국의 발전에 대해서 많이 눈을 뜨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2: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은 이미 중국이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그간의 한국 기업과 교민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는 그런 때였습니다.
0: 네.
2: 즉 중국 기업의 제조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노동비가 저렴하고
0: 네.
2: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또 예. 상품매가 상품이 좋은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기업이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하지만 이제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 산업까지 중국의 발전이 참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0: 네. 好, 他说, 确实 那么其实直到最近，那么韩国社会呢才开始大量的关注中国的发展。实际上他早在中国工作的那个时候的话呢，正值呢中国工业高速发展，韩国企业呢和侨民的生活呢也发生着很大的变化的时期。那在那个时期呢，是中国企业的这个制造业技术呢快速发展，韩国企业呢在中国开展业务的空间呢逐渐收窄。那么过去呢，由于呢低廉的劳动力成本以及韩国 企业呢发达的制造业和非常极具竞争力的商品，那么在其中获得了大量的利润。不过呢，随着这个制造业之后呢，中国在服务业的发展呢，可以说是这个快速追赶哈，发展很快。那
2: 그리고 또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도 많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이제 법치주의가 많이 발전하고 또 과거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의 경험들 또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2: 예전에는 어떤 관시에 그 관시를 통한 해결이 많이 있었지만은
0: 네.
2: 현재는 중국의 법치주의 발전 때문에 중국도 법률과 제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좀 그런 생각들을 못해서 옛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한국 기업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현재에서 늘 정확하게 정보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고
0: 네.
2: 그러려면은 뭐 한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예.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코트라 같은 한국 국영 기업들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현지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상황이다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네,是的，果然也是真的是中国通哈，非常了解中国社会的一些这个深层的内在的一些这个一些。 问题哈和状态，他就提到了，那么在以前的话呢，可能更多的时候呢，对，不论是个人还是说呢，在企业哈，那进行业务的时候呢，关系其实是非常重要的一个事情，对，不能够忽略关系的存在。那随着那么国家和社会的发展，那么中国政治和社会的变革呢，也是非常大。他说，随着中国呢自身法治建设的发展，那么可以说呢，这个在过去啊，那 曾经进入中国的韩国企业或者是韩国人的经验可能会存在一些呢已经不适用的一个情况了。他也在这个过程当中呢渐渐明白一个道理，那就是呢在当地必须要根据准确的信息去做出判断。因此呢建议大家，比如说呢去查看当地的大使馆呀，以及呢韩人会的一些官方的公告，然后呢做出呢准确的判断。当然呢，如果说呢自己呢这个没有这方面的这个能力的话呢，那么直接呢寻找当地的专家呢也是非常好的一个方法。 好，确实，那么中国企业或者是中国的经营者呢，为了在韩国稳定的开展业务，其实也需要面对很多的一些问题，对，和准备。那您看来呢，首先需要他们需要呢在 法律方面做哪些的准备呢?
2: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서 일정 투자금만 확보를 하면은 외국인의 기업 설립은 사실 좀 쉬운 나라입니다.
0: 아.
2: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1억 이상을 출자한 후 외국인 투자 기업을 등록하고 나면 자유롭게 한국내에서 기업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가 되게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 비자 또한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은행 업무 처리도 되게 신속하고 깔끔하다는 것이 한국내 기업 설립의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0: 哦，原来如此哈。他说，事实上呢，在需要准备的方面，那么确保一定的这个资金的注入。那外国人在韩国呢设立企业，就是开公司呢，其实呢并没有想象的那么的困难哈。根据促进外国投资法啊，那么出资1韩元以上，并且呢在当地登记为外国投资企业之后呢，就可以自由的在韩国境内呢开展企业活动。那么这过程当中同时还可以合法获得呢居留签证，在 设立的过程当中呢，银行业务呢处理也是非常的迅速，那么有效率。那可以说这是在韩国呢开公司的一个优势。嗯，对，嗯，对。뭐
2: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지만은 이것도 반드시 좀 한국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고 또 중국 기업들이 한국 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제 노동법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0: 노동법이요.
2: 그 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법규는 최근 10년 동안 그 모성 보호 관련한 부분들의 법규들이 매우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뭐 중국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여서 노동자 보호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은 한국은 솔직히 이 부분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거든요. 특히 뭐 수습 근로자 아니면 퇴직금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노무 즉 HR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들이 중국 기업들이 있고 한국에서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 네. 好，在翻译之前，我好像有一个这个专业词汇的话呢，不知道。 这个应该怎么去翻译？某层保护就是女性保护吗？是吗？好，对，那么中心长说呢，在韩国业务，也就是呢，在韩国开公司以及呢，在运营的过程当中呢，那最重要发生的话呢，其实就是呢和劳动法相关的一些这个部分哈。那么在韩国国内呢，劳动相关法规呢，在11年的时间里面呢，对于女性保护的规定呢，发生了非常大的变化。那么到中国也是如此哈。那么关于呢，保护劳动者的法律法规呢，相对完善，但是呢，并没有像韩国的那么的细致。所以他说呢，在比如说呢，这个待遇补偿啊，在退休金制度等等各方面呢，也存在不同之处。他认为关于人事劳务的 专业的咨询是中国企业呢顺利在韩国呢开展业务的必要条件。那这是一方面哈。那另外呢，如果说反过来的话，那么韩国企业呢和韩国的经济进军中国的情况呢？
2: 사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현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0: 그러세요.
2: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외국 기업에 진출하는 요청들은 많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 산업구조 변화 또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 때문에 중국 내에서 현재 법인 설립 수요는 사실 많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한 중국도 각 지방 정부에서 카이파치 그 개발 구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한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산업에 있어서의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잘하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신의 중국 내 법규들을 잘 숙지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지역 지방 정부들이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최근 중국의 입법이 매우 신속하고 또 최신의 수요들을 정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후에 중국에서는 2020년에 민법전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24년에는 회사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관세법 그리고 최근 5월에 해상법 등 좀 굵직굵직한 법률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이렇게 법률이 쏟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도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발전들이 이렇게 눈에 띄기 때문에 중국 내 기업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입법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这都是果然是这个专业方面的内容哈。对，虽然语速很快，但是我尽量给大家把这个重点的内容整理一下。他说呢，反过来呢，韩国企业呢要进军中国的话，与过去相比呢，首先实际上在规模上已经大幅缩减。中国政府对于外资企业进驻中国的要求呢还是很多的哈。那么中国当地呢，在中国当地 设立法人机构的需求呢，确实是大幅减少。那另一方面呢，中国各地方政府的开发区为中心，针对特定产业的外国企业呢，也出台了许多的一些支持和扶持的政策。因此呢，建议这个有兴趣呢去中国呢，这个开公司的朋友哈，那么熟悉呢最新的中国的法律规定。 并且按照相关的规定的办理手续，同时呢也

0: 要很好的去利用呢这个当地政府的一些支持政策。但是另一方面，近年来呢中国的立法也是非常的迅速哈。那么像2020年的这个通用民法典，2024年的公司法修订，今年五月份的话呢又有修订海上法，这些重大的法律呢接连的这个修订和这个落地，可以说是雨后春笋般啊。那么因此为了在中国境内呢开展企业活动的话呢，必须充分的了解啊这些内容。
1: 对，
0: 真的好，果然出口成章哈，还好我这个处理的速度还比较快，对，每一句都不想落下哈。好，那实际上这是我们说的，在这个企业呢进驻在中韩两国对企业的这个发展的一些法律上的一些这个专业的内容哈。那我们也注意到了一个现象，我们来看一看这个人的这个角度哈。最近居住在韩国的中国人越来越多，你也有注意到对吧？那么随之而来的呢就是各种的法律咨询呢也在增加。那实际上呢中国人在韩国生活当中其实会遇到这样或者是那的各种的问题。那在您看来或者是您经手的一些案例当中的统计之下呢，外国人尤其是中国人在韩国生活的时候最常遇到的法律问题有哪些？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 유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오시는 중분들 참 많습니다.
0: 그런데
1: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법률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유학생들이 관련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몇 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바라고 생각으로 가담한 경우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좀 황당했던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회사 출장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출장 갔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내일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학생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건 아닌데 이 학생은 한국으로 이제 학비를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이 사람한테 학비를 학교로 보내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개입을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학생 학비를 학교로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하고 학생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실 학생은 아무 죄가 없죠. 죄가 없어서 이제 경찰서에 가는 걸 되게 걱정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변호사님 통해서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부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是好，首先那就是最近留学生群体啊，以留学生为中心呢，在韩国居住的中国人数量呢就大幅增加。那实际上呢，近期呢，他受理的案件当中的关于电话诈骗的案件呢，非常的多。对，第一个刚刚说到的兼职的话呢，就是在留学生呢在韩国当地呢找这个兼职，结果那就公司呢就是这个做电话诈骗的，那就被骗。那另外呢，出差到韩国的朋友，哎，结果也是这公司的话呢是涉及了电话诈骗，因此呢被遣返等等啊一些问题哈，确实这个时有发生。那像这样的话呢，那就建议呢学生要留学生朋友的话呢，真的是要了解一下呢相关的这些呢常见的骗局的一些这个手段和方法啊，然后在这种生活当中的话呢，要一定要有这个警醒哈，那。
1: 그리고 또 이제 학생 비자로 이제 들어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버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그거 규정을 넘어서 이제 돈을 벌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중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0: 네.
1: 자기들끼리 단체 채팅방에서 이런 얘기를 상담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0: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유일한 방법으로.
1: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 거의. 당연히 정확하지 않게 카더라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0: 네.
1: 저희도 지금 한중법률지원센터도 이런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추후에 유학생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무료로 한국 법률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습니다.
0: 네, 좋네요. 这个真的非常棒哈。然后中心长说呢，很多人的话呢。 这个来到韩国之后呢，获得的是留学签证。实际上，留学签证的话呢，它并不具备你赚钱的，不能够去打工。原则上，如果说你不去做这个相关的这个申请和这个报备的话，也就是说你不获得呢这个出境的许可的话，那么赚钱其实是违法的。那很多学生的话呢，就出现了。这样或者是那样的问题。另外呢，留学生群体呢，因为呢韩语能力呢还比较欠缺，因此呢，在遇到这些呢电信诈骗或者其他的一些问题的时候的话，往往呢就是在一些聊天群或者是他们的这个圈子里面呢去寻求解决的方案。那么结果呢，这个过程当中。

0: 用的话呢，就问题就会变得越来越大，错失了这个解决问题的很好的一个机会。所以他说，面对这个不断发生的这种情况呢，咱们杭州法律支援中心呢也计划呢，今年呢会以说明会的这个形式哈，那面向留学生群体呢，并且是免费哦，为大家举办呢关于韩国法律常识以及呢在韩国生活的时候呢所需要的这样的一些很实用的这样的一些内容的这个说明会哈，避免发生类似的问题。嗯，是好。那其实很多人在遇到法律问题的时候的话呢，确实像您说的，对，只能是通过身边的人或者是呢自己的这个小圈子哈，所谓的经验去解决问题。那么，反而像您说的，这个问题呢就会越来越严重。
1: 是，
0: 对。那遇到这样的问题的话呢，到底应该怎么办，才能够最快的得到解决？
1: 저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빨리
0: 네.
1: 그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상담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을 처음 하면은 뭐 상담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큰 상담료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 상담 받으면서 추후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관광비자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안 되는데 그래서 근데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방법 들을 제가 좀 안내한 적도 있었고요. 또 좀 다른 경우인데 중국 유학생 한 명이 자기 친구가 합법이라면서 이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뭘
0: 네.
1: 하냐 그랬더니 그 주민등록을 살지 않는 집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0: 아.
1: 이거 외국인 등록증 옮겨 함부로 옮기면 이거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아,
1: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한데
0: 确实真的就是不懂法，只能说确实这样也挺无奈的。什么问题呢？第一个的话呢，就是他在前段时间遇到了一位持旅游签证的人来咨询说呢，哎，怎么样呢？去这个工作或者是呢这个从事商业活动，那这个本身就是不合规不合法的嘛。对，旅行签证的话呢是不能够在当地有收入。那另外的话呢，中国留学生去咨询说更改外国人登记地，也就是他的这个地址等等呢，这些呢也是在法律上呢是不允许的哈。等等，这些最基本的一些法律常识其实是比较欠缺的哈，这种情况。所以他说呢，遇到问题去如何解决？第一时间应当想到的是利用这个专业咨询的方法啊。虽然在过程当中的话呢会向专家支付一定的咨询费用，但是因为能够去把握正确的方向，且能让问题尽快解决，所以是非常推荐的。嗯，好，那在问题发生之前啊，其实提前预防也是非常重要的啊，能够避免很多问题的这个越来越严重。那个人和企业呢，为了预防这个一些违法的状况发生，那平时应当做哪些准备比较好呢？
1: 사실 그 전문가들도 바뀌는 제도들을 갖다 챙기지 않으면 실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늘 고객한테 업데이트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그 전문가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리고 요즘은 다행히 정부에서도 법이나 제도가 바뀌면 여러 방면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또 제가 속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뉴스레터 방식으로 이런 정보가 새로 생기면 고객들이나 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 신청을 해서 좀 관심 있게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정말 중요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추후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好的. 他说呢，其实呢，连专家啊，如果说呢不持续关注相关的变化的话，也可能呢会犯错。因此他说呢，他们始终呢是。努力的向客户呢提供最新的且准确的信息。他说，他所在的律所呢也会通过呢，一些及时的方式，定期的向客户或者是这个读者或者是订阅的朋友呢去传递、去分享的相关的一些实用的信息。所以建议大家呢去加入这样的一些呢这个邮件列表，并且呢及时接受呢有效的信息呢，也是一个非常好的方法啊。然后，当然他说呢，真正重要的还是呢。要随时呢去咨询呢专业的人士，这样呢可以节省呢这个费用，且节省时间。对，好，那感谢分享哈。那今天来到华语之音给大家分享了这么多哈，这个想说的话，相信肯定还有很多想说的。对，那这个节目的最后的话呢，因为时间的关系哈，那能不能给大家这个说一说您自己此时此刻的一些心里话，或者说您自己？对，有没有什么比如说特别想要去挑战的，想要去这个在未来去做的一些事情呢？
1: 저도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주재원이 아니라 유학생으로 저도 중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처음 학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이 없어 모든 걸 저 혼자 해결해야 됐고.

0: 특히 또 중국어를 지금은 중국어를 조금 하지만 처음에 중국어를 못해서 참 더욱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보면은 저도 한국에 와 계신 중국 분들도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도 여기 있었습니다. 또 제가 중국에서 어려울 때 주저하지 않고 도와줬던 많은 좋은 중국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한국이 좋아서 또 한국이 궁금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온 중국 분들과 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속한 법무법인은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1: 그렇죠.
0: 저희가 이를 통해서라도 한국 생활이 좀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 真的是语重心长的分享哈，对啊，他说呢，他在中国呢也是以这个留学生的身份，学习和生活，那他自己要面对呢和去解决呢所有的这个问题和麻烦，对，尤其是在他中文还不太好的时候的话呢，那就非常的困难了，这个是他自己非常有体会的，因此呢，他对于那些呢来韩国的生活的和学习的中国朋友来说呢，他是其实非常理解大家的处境的哈，因此呢，其实设立中心的一个很大的动机呢也是源于此，他想利用自己已有的知识和经验去帮大家能够呢去解决，这个来到异乡的中国朋友的面对的一些呢法律的问题。他说呢，当然律所因为也是盈利机构，因此不可避免的要考虑呢这个商业的因素啊。但是他希望呢说能够通过他们的一些呢法律援助，能够让更多的朋友在韩国的生活呢越来越好。好，节目的最后呢，给我们的听众朋友们说说心里话。
0: 부산화어 지역 청취자분들도 한국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도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중국의 유학을 통하면서 또 지금 중국 일을 하면서 이두 나라가 서로 도와가며 같이 잘 발전해야 될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부산화어 지역이 그런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더두 나라의 성장에 이바지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합니다. 페이치안 간시에 워먼 더 팅총 봉여먼 谢谢您.
1: 是的，也再次感谢您的到来哈，我觉得让我们的节目对能够一直持续，就像您说的，一直以来呢是在致力于呢去帮助我们的听众朋友们当中，中国朋友和韩国朋友能够更好的在这里生活，更好的去了解韩国，更好的了解中国。对，再次感谢您的到来，是今天分享了很多有益的内容，是好，没错，那我们今天的专家访谈呢就到这里，我们继续为大家呢送上歌曲的时间，接下来这首歌曲呢是来自周深的《和光同尘》。

0: 저는 받은 것도 잘 까먹고요.
1: 네.
2: Gift giving, giving and receiving gifts, it's not really a big part of my love language. 그래서 제가 준 것도 잘 잊어요.
1: 아.
2: So 그리고 and I don't check the birthday notices regularly.
1: Yeah.
2: So whenever I do, honestly, more than a gift, I appreciate a sincere few lines of a message.
1: Oh,
2: not
1: okay.
2: just, oh, 생일 축하해요.
1: Yeah.
2: 뭔가 좀 오히려 선물 받는 것보다
1: yeah.
2: 뭔가 한 두세 줄, 네다섯 줄, 뭐 세 문단
1: 네.
2: 뭐 길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진심으로 I prefer like a sincere message.
1: 맞아요.
2: Yeah.
1: Yeah, a lot of people do, yeah, they opt for like a handwritten note, a handwritten message.
2: Yeah.
1: That's, you know, better than any like, you know, monetary present that they could, you know, people can give you. But you know, I've been on the receiving both, you know, both ends, right? Where, you know, I would receive a gift and like you, I would forget about it. And then I would be cleaning up my, you know, Ketok messages and oh yeah, I forgot. And then I don't know if they do this these days, but 예전에는요, if somebody forgets a birthday, like a present, and it goes past the expiration date, it goes back to the person that sent it.
2: Oh, but these days I think it's a little different, right?
1: 그쵸, 자동으로 뭐 포인트로 바뀌나 그런 거 그런 게
2: okay.
1: 있죠.
2: 오, 우리 김햄치님께서 맞아요. 예전엔 친구 선물 고민하고 포장하고 편지 쓰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저 친구가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 하는 give and take.
1: 맞아요.
2: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네요.
1: 네.
2: Yeah, it's become more transactional.
1: Yeah.
2: Yeah.
1: I mean, have we gotten to that point where like we're just so stressing about giving presents because like if by doing this even 선물 주는 사람도 like I don't want to burden this person right
2: yeah
1: I mean 그런 눈치 봐야 이렇게 그런 이렇게 사회가 됐습니다.
2: 지금 방금 저도 사실은 I was planning on sending you a gift, Minsu, but 좀 because 스트레스 받다니까 민수를 위하는 마음에서 I've changed my mind.
1: 괜히 말했나?
2: 아유, 스트레스 주면 안 되죠.
1: 막 스트레스보다 그냥 혜연 씨가 챙겨줬으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네 라고 이런 마음 조금 가질 수도 있죠.
2: But I'm curious, listeners. Be honest here. 우리 부스타분들 혹시 선물을 내가 누구한테 줬어요?
1: 네.
2: 그러면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뭔가 그 사람한테 나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나요?
1: Yeah, I mean,
2: 그게 솔직한 마음인가?
1: See, just by having that thought, right, we've come to a point where it's not about 그 마음보다 서로에게 챙기고 like social etiquette, 이게 에티켓이 된 것 같아요.
2: Yeah.
1: So something like a 국룰 kind of, right? 우리 두둥님, 맞아요. 솔직히 생일 알림 꺼놓으면 서로 축하도 안 할 듯 이렇게 하네요.
2: No, I think good people will make notes. Because those notices make us lazier.
1: Mm-hmm.
2: But if I don't have the notices, I do put it in my calendar.
1: Yeah. 우리 달지님도 안 합니다. 기대하면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진짜.
2: Yeah.
1: This is the wisest thing, like the wisest like mindset people can have, right?
2: Yeah.
1: 줄 때는요, 그냥 받는다로 생각 안 하면 스트레스 없어요.
2: Yeah. You just forget about it.
1: Yeah.
2: I think a lot of people do it because 이게 선물 주는 그 행위 자체가 the act of preparing and giving a gift, if it gives you joy, do it. But if you're doing it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don't do it, guys.
1: 네.
2: That's my hot take.
1: 여러분, 근데 I feel like you said it in such a wise way. That's rather than a hot take, 그냥 너무 딱 이겁니다.
2: 맞아요.
1: 이런 것 같아요.
2: Wise take.
1: 네.
2: Wise take.
1: A wise take indeed. So, we start off with these petty debates, kind of, right? And real quick, I want to move on to a couple food hot takes.
2: Oh, let's do it.
1: 음식 관련된 소신 발언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보자. She's like, should I play a jingle? Are we moving on to the next one? 아니요, 그 정도 필요 없어요. So, food, right? Hot takes regarding food. 음식이나 뭐 카페 문화의 소신 발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It's, you know, still summer. One of the go-to drinks is an iced Americano for a lot of people still, right? But here in Korea, 그거 들어봤잖아요. 얼죽아. 그렇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Iced Americanos in freezing winter is not delicious. It just tastes like cold water.
2: No.
1: Really?
2: That's wrong.
1: That's why it's a hot take. Right?
2: It's a hot take.
1: 네.

0: Yeah, it really hits the spot.
1: Yeah.
0: It's tied to so much memories 네. of childhood as well.
2: 그래서 이거는 소신 발언보다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0: Yeah.
2: 라고 하고 싶네요.
0: I think whoever said this just wanted to be controversial.
1: 맞아요.
0: For the sake of being controversial.
2: 맞아요. For the sake of being controversial.
0: Yeah.
2: 네,
0: 나는 그냥 우리 좀 화끈하게 하려고.
2: 좀 사람들 좀 과음지르게 만들어야지.
0: 네네네.
2: 네.
0: Yeah.
2: 우리 햄찌님이 말합니다. 와 진짜 떡볶이를 You guys are seriously underrating 떡볶이. 아 햄찌님은 overrated보다 떡볶이 doesn't get enough appreciation and enough love.
0: Yeah. One day, I think I was way younger. I was thinking about what would life look like in the afterlife.
1: 네.
0: 그래서 뭔가 아 하늘에 간대 막 떡볶이로 만들어진 세상을 꿈꿔본 적 있어요. 그것이 천국일까?
2: That's like Homer Simpson dreaming of. Yeah. I think it's the opposite. He goes to hell.
0: Yeah.
2: But then the torture of hell for him is eating just a never-ending amount of donuts. But he loves it.
0: Oh my idea, goodness, right? Yeah.
2: Oh, 근데
0: imagine swimming in a pool of 떡볶이.
2: 여러분.
0: 아!
2: 근데 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Regarding 떡볶이.
0: 하십시오.
2: 저는 떡볶이에 들어가는 오뎅은 싫어요. 아, 어묵은 싫어요.
0: 그러면 다른 재료들을 좋아하나 아니면 그냥 오로지 떡만 좋아하나요?
2: 저는 뭐 소시지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0: 아, oh, 오케이. Okay.
2: 네. 소시지나 또 뭐 들어가지?
0: There's no particular reason?
2: 뭐 like, 튀김 넣는 거 좋은데.
0: 아.
2: 어묵 들어가는 거는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0: Mm-hmm.
2: Is that weird?
0: That's not weird. I can understand that.
2: 네.
0: 아이 저도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떡볶이에 치즈 넣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 오, 저는 치즈 너무 좋아요. 떡볶이 들어가는 거.
0: 그 치즈도 좋아요.
2: 네.
0: 떡볶이도 좋아요.
2: 네.
0: 좋은 거 두 개를 무조건 다 합칠 필요 없어요.
2: 아, 오, 이거는 좀 새롭다.
0: 이게 다들 좋아하는데.
2: 네.
0: Hot take. Korea is embracing cheese way too much.
2: 아,
0: 뭔가 요즘 치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2: 이것도 소신 발언입니다.
0: 소신 발언일 뿐이에요. 그냥
2: 네.
0: 저만의 생각입니다.
2: 맞아요.
0: Yeah. 치즈가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도 괜찮은지.
2: 저는 this is when I first came to Korea. 그 전주 아 전주란다. 전주? 아 전주 한옥마을? 전주
0: 네네네.
2: 한옥마을 맞죠?
0: 맞아요.
2: 전주 한옥마을 가서 it was the first time me seeing 그 군 치즈 on
0: yeah.
2: a stick.
0: Uh-huh.
2: I've seen it at like fairs in the U.S.
0: Yeah.
2: where they would put like you know breading around mm-hmm. it and they would fry it, mm-hmm. right? But just as is, the block long block of cheese and they would just you know cook it a little bit, make it a little just you know melt a little bit, and then people just start chomping on it.
0: 치즈 yeah.
2: 좋아하는데 와 그 정도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0: 네. 네. 이렇게 반드시 치즈가 들어가야지 다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2: 근데 두두님이 진짜 serious topic이네라고 합니다.
0: Yeah,
2: 네.
0: This is.
2: 근데 because you mentioned you like cold food, right?
0: I like cold food.
2: I understand because if you like cold food, if you put 떡볶이 in the yeah. refrigerator, 특히 치즈 떡볶이 꺼낼 때 다시
0: work.
2: 여러분 혹시 치즈 떡볶이 냉장고에 넣고 다시 꺼낼 때 어떻게 데워요? I'm really curious how you warm up 떡볶이 again.
0: I think I've done it in a microwave oven.
2: 전자레인지 하면 떡이 딱딱해져요.
0: Oh, so then you just heat it up
2: yeah.
0: in the frying pan.
2: But then if you heat up in the frying pan, the cheese sticks everywhere.
0: Wow.
2: You know what
0: this
2: I mean?
0: This is another reason why I think
2: that's why.
0: Maybe they don't really
2: 네.
0: go well together.
2: 아, 네. 나 오늘 그냥 음식 소신 발언만 할 걸. 네. 자, 여러분. 몇 개 더 있습니다.
0: 네.
2: I want to move on from food,
0: yeah.
2: right? A couple hot takes on the topic of dating.
0: Okay.
2: And just relationships in general, right?
0: Ooh.
2: 관계, 뭐 연애하고 관계에 대해 소신 발언 몇 개 있습니다. Okay, here's a hot take. Refusing to date somebody solely because their MBTI doesn't match yours is just pure laziness. 여러분 MBTI 궁합 안 맞는다고 소개팅 거절하는 거는 그냥 사람 볼 줄 모르는 핑계입니다.
0: I agree.
2: Yeah?
0: I think you can't completely rely. MBTI 일단 만나는 봐야죠.
2: 아, 네. 근데 I know people that like they put everything into MBTI. 그냥 MBTI, 걔 MBTI 뭔데? 이거 물어보가 안 돼. 안 될 것 같아. 진짜요.
0: Oh, interesting.
2: 네.
0: I don't know. I think that limits you too much.
2: Yeah.
0: Yeah.
2: So me, MBTI is fun. I think it's a good icebreaker. But if you, you know, sort people out, cut people out of your life in general,

0: because let's say our MBTIs doesn't match. 이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 아, 이거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또 음식이기에서 미안한데 떡볶이랑 치즈도 분명히 MBTI는 다를 거예요.
0: 네.
1: 하지만 그 둘이 그것만 믿고 안 만났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 즐거움을 안 줬을 수도 있잖아요. So I think, but you know, I do know people. 저희가 아는 어떤 미국 친구들은
0: 네.
1: MBTI보다는 요즘은 또 MBTI를 좀 더 알게 되는데 astrology signs, 별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친구들이 있거든요.
0: 네.
1: So I, some of my friends, they will actively say 자신 별자리와 좀 상극인 자리는 어 첫데이트도 안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And I think that's I would at least go on a couple of dates.
0: Okay, yeah. So people that put everything into matching, you know, that you have to have matching MBTIs.
1: Yeah.
0: Like, what's the dating scene like for you? I'm really curious.
1: Yeah.
0: 네. I mean, there might be people that, you know, if they bank on this, you know, having matching MBTIs, and they, let's say they find the love of their lives, right?
1: Also, some people lie, I think.
0: Lie about their MBTIs?
1: Or they, like, kind of don't remember it correctly.
0: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소개팅 하는데, 그, 뭐지? 소개팅 같이 하는 사람이, 근데 본인 너무 좋아해서, MBTI 그냥 거짓말해야겠다. 이분 계속 보고 싶어서. Right? 이분이랑 최대한 I want everything to work out for
1: 있죠.
0: us. You know, we I want to give us the best chance.
1: Yeah.
0: So, I lie about my MBTI. Like, what do you think?
1: That's whatever.
0: 그냥 괜찮아요.
1: Yeah, 괜찮아요. 뭐 right? 그 정도 if you're lying because you like me that much, I'll let that pass.
0: Yeah.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1: 맞아요.
0: Yeah. So, hot take. Yeah. I think most people would be on the boat that, yeah, you don't put every, don't put all your eggs in, you know, the MBTI basket.
1: Yeah, I okay? agree.
0: 그렇게 하다가 진짜 Prince Charming 놓칠 수도 있습니다.
1: 맞아요.
0: 여러분. 네.
1: 사람 이름 모르. And also those personality tests, they, you know, your type changes throughout the years.
0: 맞아요. Yeah. 네. Next 소신발언, next hot take. 이거는 이제 관계 관련된 건데요. Unannounced drop-in visits from family or friends are not sweet surprises. They are basically hostile takeovers of my personal space.
2: 연락 없이 근처 지나가다가 들렸어 하고 그냥 불쑥 찾아오는 건 감동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입니다.
0: 이거 저 완전 공감해요.
1: Yeah, yeah. Okay, okay. Have you experienced that in the past?
0: Yes.
1: Okay.
0: Mostly family.
1: Okay.
0: Mostly mom and dad.
1: And did they, how, did they call you and say, hey, I'm nearby or on, without no, without any calls, just.
2: 띵동.
1: 아.
2: 네. 띵동. 근데 뭐 반찬 갖고 왔어. Right? 먹을 거 갖고 왔어. 뭐 하루 보고 싶어. Right?
1: Yeah.
0: And those are all legitimate reasons to visit.
1: Yeah.
0: But then just because, you know, the fact that they live close by.
1: Yeah.
0: 그냥 들리는 거예요.
1: So then did you communicate that to them? 아, 좀 말씀을 드렸어요?
0: 아니요. 잘 못했죠.
1: 아, 그럼 이번 기회에 민수 부모님께 민수 주변의 친지 어른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근데 not just my parents, but then you know other relatives not only on my side but also my wife's side.
1: Yeah.
0: 네. I don't know. Is this I don't think it's a Korean thing because I'm sure there's people in the US that also have these types of family members.
1: Universal.
0: Well,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1: I think the wording that you use, it's a hostile takeover. That might be a little too dramatic.
0: 그래요.
1: 근데 확실히
2: 진짜 사실 침해라고 느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분명히 침해이긴 하고
0: 네.
1: I think it's kinder to give them a heads up. 미리 조금 I think you should ask.
0: 네.
1: At this day of age, 요즘 같은 현대사회, 문명시대에
0: 네.
1: 미리 연락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So give people a heads up, right? Let them know beforehand. 그냥 미리 알려주는 게 giving a heads up이라고 하거든요.
1: Yeah.
0: 네.
1: And it's kind of the same as when people call me, video call me, unbeknownst.
0: 네.
1: 아무 예고도 없이 영상통화 거는 사람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0: 네.
1: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 줄 알고. Also, I don't wear a lot of clothes at home. 저는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옷을 별로 안 입고 있어서 이거 무슨 배짱으로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사생활 침해 야 집에 오는 것도
0: So like, what you just put like a towel over your shoulder?
1: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It's summer. It's hot. I'm in my private space.
0: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There's people that if you don't pick up their video calls, like they complain, how come you're not

0: picking up my calls.
1: No, if I'm going to video call someone, I let them know 24 hours before. 저는요. 저는 미리 혹시 내일
0: 예약을 걸어놔.
1: 내일 16시 35분에 영상 통화 내가 걸어도 괜찮을까? 저는 그렇게 좀 배려를 하는 편입니다.
0: 그러면요. 예. 이거 마지막 소신 발언으로 해야겠다.
1: 네네.
0: So on the topic of calling people, right? You were talking video calls. What about just calling on the phone in general? Do you think it's 이거 소신 발언 될 수 있습니다.
1: 네네. 네.
0: Not texting before a phone call is impolite.
1: No, that's fine.
0: 그 전화는 괜찮아요.
1: That's fine.
0: 네.
1: But if you get angry because one person, somebody didn't pick it up,
0: 네.
1: That's not it.
0: 네. 소개팅 전에는요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장님? 소개팅
1: 전에 전화하는 거요?
0: 전화하는 거요.
1: 문자 소개팅 전에.
0: 아, 소개팅 같이 할 분한테.
1: 네. 최근에 있었던 일 같으신가 본데. A very specific question.
0: I'm curious, how would that phone call go?
1: Yeah.
0: 부장님, 이 통화는 어떻게 그러면 무슨 느낌일까?
1: Ah, so before going on a date, if somebody tries to have a conversation
0: so
1: on
0: the phone.
1: So let's
0: say we 소개팅이에요. Yeah. 오늘 저녁에 오늘 만나는데 예를 들어 전날
1: 네네.
0: 제가 혜연 씨한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내일 소개팅할
1: 네.
0: 뭐 민수입니다. 그냥 뭐 만나기 전에 한번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서요.
1: 아, okay, I'll see you tomorrow.
0: 바로 끊는 거예요. 이건 이상해요. I'm sorry.
1: Yeah.
0: 이거는 좀 이상하다. 소개팅 전에 서로 전화하고 having a conversation?
1: That's overdoing it.
0: 네, 왜냐면 소개팅은 이 첫 만남의 그 어색함을 you know, to get over that awkward that you know, that transition Mm-mm. between, you know, like having just met
1: Mm-mm.
0: and then being a little friendly, you got to fill that space in with things like where are you from?
1: Yeah.
0: 왠지 그건 다 통화로 하면 만나서는
1: 저는 이 경험한 적 있어요. 소개팅
0: 진짜요?
1: 전에 뉴욕에서 네. 한번 전화 통화를 길게 했어요.
0: 네.
1: We really liked each other.
0: Mm.
1: But then when we met,
0: mm.
1: it was the chemistry was not there, so I felt bad.
0: 아.
1: So I that from then on, 만나기 전에는 통화 안 해야겠다.
0: 맞아.
1: Yeah.
0: 통화 안 하고 진짜 그냥 가서 만났으면
1: yeah. The phone chemistry was great, but then it was so different that I felt bad.
0: 통화 전에 하게 되면요, you get this picture of that somebody. 이제 좀 상상이 돼요 그분.
1: Yeah.
0: And then 만나서 그 뭐지? I think you'll get disappointed.
1: Yeah.
0: 아 여러분, hot takes.
1: So
0: we
1: many.
0: We all have them,
1: yeah.
0: right? 네. So little time too. Hey,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1: Yeah.
0: And you know, just chit chatting. We'll see you back
1: of
0: here
1: course.
0: Next week.
1: All right. Bye, guys.
0: 네.
2: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3: All-Star English Level Up. Live and Vibes. 감성 라이브. 부산의 목소리가 세계로 간다. From Busan to the world. R&B 황제 김조한과 부산 대표 3인조 감성 발라더 순순이가 드디어 만났어요. 세계에 도전하는 부산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Level up your English, sing along, and vibe with us live. Our brand new BFM Digital Studio is waiting for you. 팝송으로 영어 레벨업하고 감성 라이브도 함께 즐겨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착순이니까 얼른 신청하시고요. Check the website for details. First come, first serve, so hurry and sign up. 우리 BFM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만나요.
4: Hello, my name is Liam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Let me check. Oh, you're new to this class. Have you ever practiced yoga before?
1: Before? No, first time, beginner. Beginner class, please.
0: I see. That's no problem. Now, come over here and stretch your legs out.
1: Leg, 아, 다리를 요래 뻗어보라고, 예. 요래 이렇게 뻗어.
0: I'll gently press down on your lower back. Try to stretch your legs out as far as you can.
1: 잠깐만요. 그만 놀래. 어, 여기 되네. 아이고, 여기 되네요. 완전 땡큐. 땡큐. 땡큐 so much. Very good teacher.
0: Not at all.
1: 아니, 잠깐 뭐 비웃으면서 나한테도 전혀 안 된다 이건가? 아, 나 이거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다리를 이래 쭉.
0: Oh, now you're doing really good. Now, stretch your arms out and lie on your stomach. I'll help loosen up your lower back.
1: 잠깐만, 이제는 팔을 이래. 눌리지 말고요. 이게 또 되네. 와이구야, 원더풀 티처. 땡큐, 땡큐 so much.
0: Not at all.
1: 아, 뭐 또 나 하시라고 안 된다노. 보세요, look at me. 팔을 이래 벌리갖고 이래 쫙 엎드리. 오늘 배워볼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0: Not at all.
1: Not at all.
0: 상대방의 감사나 사과를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별거 아니야 라는 겸손한 느낌을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ank you 라고 했을 때 You're welcome을 사용하죠. 여기에 조금 더 겸손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Not at all을 사용해보세요.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천만에요. 별거 아닙니다. Not at all.
0: Not at all.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손흥민, BTS.
1: 보기, 렛츠고! 부산시 소통 캐릭터로 만족하시오. 헙다. 클레르르르몰 대세를 꿈꾸는 야망갈매기 보기에 클레르르르르몰 성장 대원장 허니벤처 브레이트.
0: 전 세계 입덕을 유도할 미래 글로벌 슈퍼스타 야망갈매기 보기를 키우는 성장 훈련소 올스타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그냥 훈련소가 아닙니다. 매너부터 배운다.
1: 매너시 메이크 시글.
0: 상업의 영어도 챙긴다.
1: 시추셔 잉글리시 쭉쭉.
0: 글로벌 감각은 필수.
1: 글로벌 센스 오케이.
0: 문화 이해도 풀 세팅.
1: 컬처 티피컬트.
0: 네, 올스타 엔터의 철저한 매니지먼트 아래 부위가 매주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오! 여러분 부위가 뭐 PR 대상 뭐지 그 대우수 우수상 뭐 무슨 상이었죠?
1: PR 죄송해. 우수상
0: 우수상 PR 우수상도 받고 요즘 부기 검색하면요 딱 우리 부기가 제일 첫 번째 검색 그 리소트로 나와요.
1: 아 그거 이거 뭐냐 브릿지 녹음 다시 해야겠어.
0: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녹음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0: 이제 북이
1: 언제?
0: 다시 말하자면
1: 언제?
0: 네, 이 손흥민 BTS 북이 렛츠고 이 세그먼트요.
1: 언제?
0: 북이가 너무 성공해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이.
1: 아, 그러면 그냥 북이 렛츠고로 바뀌나?
0: 아, 북이 이제 갔잖아.
1: 뭐라고요?
0: 이제 글로벌 스테이지로 갔잖아.
1: 아, 갔으니까.
0: 네, 이제 북이 웬트라고 해야죠.
1: 아, 북이 웬트.
0: 렛츠고 아니고 북이 웬트. 이제 북이
1: 약간 미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한물 간 것 같은 느낌. 뭔가 글로벌 나간 게 아니라
0: 네.
1: 한물 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진짜 기분이 좋지가 않아.
0: 그래요. 그래도 북이 일단 좀 열심히 더 하면 계속 이 글로벌 스테이지 더 커질 거고요. 북이가 올라가는 그 스테이지 조금 더 꾸밉시다.
1: 미쌤이 내가 연예인 병원지한테로 네. 잘 막아줘요.
0: 네. 근데 북이 일단 북이 있을 동안 이 문자를 몇 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시작에 이 내일 전매출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1: 아 맞아.
0: 네, 일단 부기는 오늘 뭐 피자 한 판 먹었다고 했는데 부스타가 물어보는데 부기 최애 토핑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1: 아,
0: 네.
1: 어렵다. 일단 저는 무조건 밥 안에 먹거든요.

0: 한가지 말씀으로 저의 배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쉬림프 올라가고
1: 비싼 거 먹네요.
0: 포테이토도 좋긴 한데
1: 네.
0: 하지만 이게 쉬림프 약간 센 거 먹었잖아요. 반대편은 콤비네이션이나 페퍼로니로 베이직한 걸로 딱 이렇게 또 이렇게 배를 채워줘야지.
1: 먹을 줄 아네요.
0: 그럼.
1: 우리 달지님은 모밀 플러스 유부초밥 추천을 하네요.
0: 모밀 유부초밥?
1: 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딱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모밀국수, 그쵸?
0: 그럼 모밀을 꽃배기로 시켜야지.
1: 우리 닥터스님은 치킨버거?
0: 잠깐 타임 뭐라고요?
1: 치킨버거? 이렇게 물음표도 왔고요.
0: 이왕이면 불고기 버거를 추천해 주세요. 네.
1: 우리 미미미님은 메밀국수와 찐만두 점심으로 추천해요.
0: 역시 날이 더우니까 네. 메밀을 많이 추천해 준다.
1: 아 맞습니다. 일단 여러분 keep them coming. Please continue to send your recommendations.
0: 이거 더 주세요.
1: 내일만 아니라 이거 캡처해가지고
0: 맞아.
1: 일단 일주일 동안 식단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점심을 매일매일 찾아오기 때문에 많이 추천해서 좋습니다.
1: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 어떻게 됩니까?
0: 아 어깨가 막 으쌰으쌰 나의 끄드럭 레벨은
1: 근데
0: 어제
1: 피디님하고 작가님 북이 막 상 받고 이런 뭐지 이 허세라고 하나?
0: 허세
1: 이런 허세를 보여준 줄 알고 이 오늘 미션을 이렇게 만들었나?
0: 그러니까 약간 성견지명이 좀 있는 것 같아.
1: 일단 방금 부장님이 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럼요라고 지금 보냈거든요.
0: 진짜 나 믿을 수가 없는 걸.
1: 와 이 플래닝 진짜 대박이다. 네.
0: 근데 요즘에 그 자주 들리는 말 있잖아요, 민선배.
1: 네.
0: 이 꺼들 때다.
1: 네.
0: 아 뭐 민선배는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알란가? 뭐 미션비 뭐 끄덕대다 이거 뭔지 아나?
1: Well, I think I have an idea. It's basically what you do when you're, you know, showing off. You know, like acting cocky or trying to look like a big deal. 그렇지 않아요?
0: 뭐 사실 뭐
1: 지금 북이 아까 일부 지금 오프닝부터 계속 보여주는 모습 이거 아닙니까?
0: 미션비 뭐라 그랬어요? 쟤 뭐? 나 기분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
1: 근데 맞잖아요, 그쵸?
0: 맞아요. 사실 이 꺼들 때다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록된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1: 와.
0: 신기하지, 민준배?
1: 네, 전 슬랭인 줄 알았어요.
0: 사실 약간 거들럭 뜬다. 이 거들럭 뜬다의 센 말이라
1: 네.
0: 좀 더 어감이 세긴 한데
1: 네.
0: 뭐 예능에서 쓰지만 뉴스나 교양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1: 네.
0: 이 거들럭 좀 위험하니까
1: 네.
0: 최대한 자제해서 써달라고. 하지만 어떡하겠어.
1: 일단 부장님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일단 이거 단어 이 두 번만 써라고 했는데 북이 벌써 혼자 여섯 번 말했어요.
0: 난 세 번 말한 거 아니었어? 꺼드럭. 아무튼 우리 올세는 고품격 교육방송이니까
1: 네.
0: 뭐 우쭐대다, 잘난 척하다, 뭐 거들먹거리다, 뭐 거드럭대다.
1: 네.
0: 거드럭대는 좀 괜찮지 않아요?
1: 그렇죠. 아주.
0: 거들뜨다?
1: 아주
0: 실적으로 수련에서
1: 네.
0: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너무 고품격 느낌이 납니다.
0: 고품격이야. 네.
1: So similar words, right? That we could think of in Korean.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허세부리다.
0: 오호.
1: 네, 뭐 잘난 척하다. 뭐 으스대다? 뽐내다. 네,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이 거들먹거리다.
0: 거들먹거리다.
1: 그렇죠? 네. I mean, it's catchy because it sounds, I don't know, funny, playful, a little cheeky, I guess. So it has a little more personality than simply saying, you know, show off or acting cocky.
0: 맞아. 이게 그냥 자신감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1: 네.
0: 자신감은 나 할 수 있어! 이런 거라면은 이 거들먹거리는 건 뭐 요 정도?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요 정도? 나 근데 갈매기 정도면은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킹받아 진짜.
0: 민선배.
1: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it's so natural to Boogie.
0: 아 no.
1: 네.
0: It's acting.
1: 진짜. 맞죠?
0: 연기하기 힘들다 진짜 민선배.
1: 진짜 저 날개 진짜 너무 킹받아요 방금.
0: 우리 작가님이 희롱을 써가지고 말이야 나 Boogie 이런 거 쉽지 않은데.
1: 저 날개 저거 이렇게 날개가 자기 볼에 이렇게 옆 올라가는 거. 아.
0: Boogie. 이거요?
1: 일단 뭐 상 받았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But so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just how much you like to show off, okay? Boogie, we'll be testing your 거들먹 level.
0: 거들먹 레벨?
1: 네. So 우리 부스타분들도 네, 함께 참여해보세요. 부기가 얼마나 이 거들먹을 부리는지?
0: 부리는지?
1: 뭐, 네, 이거 이렇게 맞나요?
0: 거들먹 거리는지?
1: 거리는지? 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0: 아, 너무 좋습니다.
1: 네.

0: So today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심리 quiz. 네, 심리 퀴즈부터 해볼 건데요. So listen carefully and pick the one that fits you best. 네, 나는 얼마나 잘난 척하는 사람인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 듣고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자, 큐. 자, 여러분 첫 번째 상황입니다. A crowd of people has gathered, and they all look surprised.
1: Wow.
0: What do you think they saw? 자, 여러분, 초이스가 세 개입니다. A, an amazing magician's performance. B, a UFO suddenly appearing. Or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네. 동공지진 일으키는
2: 네.
0: 동공지진 일으키는 부기를 위해 한국어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들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과연 무엇을 본 걸까요? 초이스 세 개입니다.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 B. 갑자기 나타난 UFO. Or C.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네, 자 이렇게 초이스가 세 개였는데요. 자 심리 테스트 나갑니다. 자 부기는 일단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 고민되긴 한다. 네. 뭐를 봤길래 이렇게 깜짝깜짝 놀랬을까? 마실 공연도 놀랬긴 하고 UFO도 뭐 가능성이 있긴 한데.
0: 그렇죠.
2: 아무래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인정배. 나를 보니 이렇게 나에게 푸세름들 우와 하는 나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나는 셀카를 찍으면서 손키스하는 연예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 아 부장님 근데 죄송한데 화면에는 왜 이 초이스 텍스트 왜 제 쪽에 이렇게 커버돼 있죠?
2: 미선배
0: 네.
2: 저번 주 안 나왔잖아. 반성하세요. 벌입니다 벌. 네. 벌칙이에요 벌칙.
0: 아니 우리 부스타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2: 아 그럼 조금만 내려보세요. 네. 아 자꾸 올리는 거. 아 이거 부장님이 올리시는 거구나.
0: 자 일단 부기는 그럼 C라고 했죠. 셀카를 찍으면 손키스를 한 연예인 나왔을 거다. 아 근데 우리 달지님도 C라고 생각합니다.
2: 아 그럼요.
0: 네 근데 우리 낙지연님이 초이스 없는 것을 보냈네요. D라고 보냈네요.
2: D요?
0: 부기라고.
2: 아 네. 그러면 약간 C랑 비슷한 거지.
0: 자 저도 사실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보통은 연예인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2: 그쵸.
0: 저도 C 생각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거들먹 레벨 심리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기가 고른 C. A celebrity taking a selfie and blowing a kiss. 셀카를 찍으며 손키스를 하는 연예인 골랐잖아요. 네. 자 이거를 하셨으면요. 굉장히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2: 미선배 이거 약간 심지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갈매기 기준이 아니라서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겸손한 갈매기거든.
0: So if you chose C, a celebrity blowing a kiss in a selfie, you're the type who really wants to look good to others. Confidence is great, but don't overdo it. Your show-off level is very high. You like to impress people and sometimes go a little too far with it. And you might even say things you later regret. 자, C를 선택했다면요. 이 거들먹 레벨 최고 단계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타입이고요. 부기.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진 나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요. 부기. 때로는 자신을 과하게 어필하기도 하고요. 부기.
2: 아이, 부기!
0: 분위기에 들떠서 평소보다 큰 소리를 치거나 네 하루 종일이었죠 방금 부기 네 나중에 골라내지 말을 할 수도 있대요 부기
2: 오마이갓 이미 여러 번 했는걸 나 라디오 안 쫓겨나게 다행인걸
0: 근데 이제 룰루프님은 A라고 생각하네요 환상적인 마술사 공연을 택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도 C라고 골랐습니다. 네.
2: 다들 그런 분들이 모인 것이지.
0: 네, 그렇죠. 일단 우리 멋진 사람들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여기.
2: 그만큼 자신감 넘치는 거 아닐까요?
0: 근데 우리 포스터분들도 우리 부기는 그게 매력이야라고 하는 분들도 있네요.
2: 그럼. 내가 그래서 네. 맨날 그 매니저한테 매를 벌잖아. 매력이 그쵸. 많아가지고
0: 그냥 하고 혼나자라고 하잖아요.
2: 맞아.
0: 부기 마음은
2: 미선배. 네. 네. 원래 이렇게 일은 저지르고 용서받는 게 쉽다고 했잖아요.
0: 근데 우리 카톡에 희숙님도 A라고 한 분 몇 명 있고요.
2: A가 좀 많다.
0: 네, most people chose C. B라고 한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네, UFO 안 믿습니까 여러분?
2: I never know. UFO랑 손키씨랑 고민했었는데.
0: 자, real quick.

0: 뭐지 이 거들먹대다 거들먹거리다 이건 영어로 그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다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요 영어로 know it all라고 불러요. Know it all.
1: A know it all.
0: Know it all. 그 다 안다.
2: 아~
0: 네. 그래서 stop acting like a know it all. 너 아는 척 좀 그만해. 왜냐면 you have a big head. 머리가 어? 커지다라고 할 때요.
1: 미사비다.
0: 아니, 그 진짜 나는 실제로 머리가 크고
1: 더 커진 걸 말하는 거구나.
0: 실제로 큰 편이고 진짜 너무 이게 허세 부르면서 나는 진짜 나 이 정도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you have a big head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1: 미선배 형, 나 너무 찔렸던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나 미선배다라고 하면서 화면을 봤는데 내가 민선배보다 네 배는
0: 맞아요. 저는 아예 지금 커버됐습니다.
1: 내가 민선배보다 얼굴 네 배는 큰 것 같은 거야.
0: 저는 지금 이마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나 살짝 겸손해졌어요.
0: 자, 우리 A를 고른 몇 분들. 자, A 환상적인 마술사의 공연을 고르신 분들. If you chose a magician, you're the type who only shows off when you know your stuff. Mm-hmm. You may act like an expert when talking about your favorite topics, but you don't go too far. Your show-off level is pretty average. 자, A를 선택했으면요, 자신 있는 분야에서만 잘난 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잘 아는 분야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조금 모르는 내용도 아는 것처럼 태연하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네, 당신의 거들먹은 평균이라고 합니다.
1: 평균.
0: 네, 맞아요. 이 몇 명은 A 골랐거든요. 자, 아무도 안 고른 B. UFO를 봤다.
1: 왜 궁금하냐?
0: 네, if you chose UFO, you're the type who show-off level suddenly goes up and around somebody you like.
1: 어?
0: 네. When you're interested in somebody, you really want to look cool and make a good impression. So your show-off level goes way up when you're around your crush.
1: 오.
0: 자, UFO는요, 미지의 존재, 뭐 이성, 연애 상대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UFO를 선택했다면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만 갑자기 잘난 척 레벨이 올라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자신을 열심히 어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의 거들먹은 이성 앞에서만 급상승합니다.
1: 근데 민선배 너무 슬픈 게 뭔지 알아요?
0: 뭔데요?
1: 그 UFO가 미지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0: 네.
1: 왜 솔로인 사람들에게
0: 네.
1: 그 연인은 미지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0: 아, 그쵸.
1: 약간 그렇게 하니까 뭔가
0: 이 세상에 없는
1: 그러니까
0: 우주에 있는
1: 뭔가 세상이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거
0: 좀 슬프긴 하다.
1: 오.
0: 네. 우리 역시 우리 룰루푼이 바로 오늘 배운 표현 바로 적용할 뻔해요. Stop acting like a know-it-all. 잘난 척 왕 남편에게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고 그랬네. 아, 근데 룰루푸님 남편분은 제가 볼 때 룰루푸님 앞에서만 이런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룰루푸님을 좋아해서 그럽니다.
1: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B를 선택했겠네요.
0: 그렇죠. 분명히 남편분은 이 UFO를 선택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1: 오호.
0: So you know how some people just love to show off? There are certain things they always say.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가 있거든요.
1: 맞아 맞아 맞아.
0: 네, 우리 부기처럼 잘난 척 레벨 높은 이들이 자주 하는 말. 일단 여러분 아마 오늘 방송 계속 듣고 있었으면 많이 들었을 겁니다.
1: 네. 나 모르겠는데.
0: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요. So let's learn a couple of these in English. 네,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3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 뭐,
0: 북이 한번 느낌 살려줘서 좀 읽어줄래요?
1: 진짜 힘들다. 어떻게 이런 걸 하지? 3위 알려드릴게요. 3위는요. 민선배. 이 정도 기분이 있지. 민선배. 그거 몰랐어요? 정말.
0: 혹시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진짜 이 너튜브에 들어와서 이 부기가 이런 연기도 아니에요. It's not even acting.
1: No.
0: 너무 natural한 거라서 부기도 맨날 쓰는 말이라서 이 올라가는 날개 있거든요. 자기 그 이렇게 뿌리 옆에도 가고 볼에 터치도 하고 왜 이렇게 짜증나지 내가?
1: 여러분 다 이 갈매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날개짓이라는 이 연기 잘 보셨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0: 자, 여러분 미드나 뭐 일상 대화에서 영어로도 이 표현 자주 씁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것도 몰랐어.
1: 진짜?
0: 네. 그럼 영어로는요.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너 이 정도도 몰라?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이 말투로 많이 듣거든요.
1: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있잖아?
0: 다시 한번 해봐.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1: Isn't that basic common knowledge?
0: 나 이 말투 처음 듣는 영어.

0: 이거 어디서 나왔지?
1: 뭔가 약간 꺼드력을 넣다 보니까
0: 혹은 이렇게 좀 줄여서 이렇게 하십니다. Come on, that's basic.
1: 좀 랜딩이 더 많은 것 같다.
0: 네.
1: Come on, that's basic.
0: 마, that's basic.
1: Yeah.
0: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게 3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1: 3위가 좀 센데요, 3위부터.
0: 벌써 킹 받죠. 자, 2위. 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쓰는 말투 2위 알아볼까요, 보기.
1: 2위는요. 제 민 선배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아우 진짜 딴 데에서 그런 대접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0: 아 진짜 짜증나.
1: 뭐 이런 느낌이 어렵다 진짜. 민 선배 나 오늘 연기하기 제일 힘든 것 같아.
0: 네 여러분 2위는요 나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거야.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기 따라하세요. You're lucky it's me.
1: 어떤 얘기인지 알겠다.
0: 네.
1: 너 나 만나서 행운인 거 이런 얘기구나.
0: 맞아요. 네. 나니까 뭐 다행인 줄 알아. You're lucky it's me.
1: You're lucky it's me.
0: 네. 뭐 내가 너한테 엄청 큰 호의 베푸는 거야. I'm doing you a huge favor.
1: 긴데요.
0: I'm doing you a huge favor here. 네. 이렇게 말했어요.
1: I'm doing you a huge favor.
0: 네. 긴 표현을 알겠습니다. 이게 긴 영어 표현은 부기가 영어에 너무 집중해서 이 킹 받는 그 말투 있잖아요. 안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영어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 돼, 안 돼. 짧게 해줘.
0: 우리 룰루포님 나와서 말합니다. 부기 억양에 킹 받아요, 저도. 네, 낙지연이님 대신 콩치어 박아주세요라고 하는데
1: 킹받죠 킹받죠 코크로 빙봉
0: 방금 뭐였어요?
1: 이거 원래 민수매 코크로 빙봉.
0: 아 그래요 이거?
1: 이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약 올릴 때는
0: 우리 일단 하루한테 말 안 들어서 일단 네 저는 모른 척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꼭 쓰는 말투 1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
1: 아 1위 민선배. 민선배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0: 진짜
1: 1위는 아니다 됐어 네가 말해줘봤자 뭘 알겠어.
0: 여러분 1위는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 진짜 이 말 저도 들으면서 그냥 이 혈압이 막 올라가요. 막
1: 그러니까,
0: 피가 막 부글부글하고 그렇죠.
1: 근데 미술이 그거 알죠?
0: 네.
1: 이 말 아는 사람들을 본인도 잘 모른다.
0: 그렇죠. 말 분명히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1: 본인 잘 모를 확률이 80%를 되는
0: 거
1: 같아.
0: 누가 이 말을 먼저 거느냐?
1: 맞아.
0: 그렇죠. 이게 좀 눈치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영어로는요. 깁니다. 네, 분명히 잘 들었어요.
1: 어제
0: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1: You don't really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0: 네.
1: Yeah.
0: 살짝 킹 받는다. 잘한다.
1: 어허.
0: 이건데. 네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건 영어로요.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부기.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1: 괜찮았어요?
0: 네. 아,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다음도 하라고요?
0: 네.
1: 오케이.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0: 네,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1: You just don't know enough. You just.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거야.
0: 맞아요. 네.
1: 근데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0: 뭐요?
1: 약간 그 거들먹이 귀요미 버전인데. 내가 좀 하지. 내가 방금 뭐 you just don't know about me.
0: 뭐라고요?
1: 못하겠어.
0: 저는 잘 가르치고 있어요. 부장님 저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1: 미섭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냥 읽으면 읽겠는데
0: 네.
1: 이렇게 꺼들벅 느낌을 넣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꼬여.
0: 맞아요. 우리 낙진이 북이 뿔이 꼬였다라고.
1: 이게 약간 연기냐 리딩이냐 하트지지가 않아.
0: 맞아요. 근데 내가 좀 하지. 그럼 이건 영어로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m pretty good at this.
1: 이제 약간 이것도 있을 것 같아.
0: 뭔데요?
1: 그때 so easy.
0: so easy.
1: 이런 느낌 있잖아. Yeah.
0: It's so easy. 이런 말도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1: 네. 그 많이 들어봤어요. Piece of cake.
0: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하는데.
1: 이게 식은 죽먹기 이런 느낌이잖아.
0: 뭐 그런 느낌이죠. 네. 이 piece of cake가 맛있는 케이크를 그냥 너무 그냥 먹는 건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맛있으니까. 그만큼 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1: 나한테는 비싸보다 그냥 원산지도 줄 것 같긴 한데.
0: 질문이 한 들어왔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네가 뭘 알아?
0: What do you know?
1: What do you know?
0: What do you know? 이렇게 할 수 있죠. 네가 뭐 알아?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about it?
1: 이거는 그러면

0: 원래는 유 네가 뭐라를 한 다음에 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1: 이 다
0: 이어져야 돼, 이어져야
2: 돼. 맞아요. What do you know? You really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그러니까. You just don't know enough about it. 이거 좀 mix and match해서
0: 콤보를 만든 순간 그냥 띵하다 띵해.
2: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잘난 척 말레부기와 함께 포인트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sten to the dialogue and see if you could pick the best answer. 자, 꽁트 갑니다.
0: 봤지 봤지. 아 우리 피디님도 부장님도 나오시면 영어 방송국 뭐 안 들어간다고 완전 난리도 아니야.
3: 아니, 아 부기.
4: Did you at least finish the English apology letter our producer told you to write by tomorrow?
3: 너 피디님이 내일까지 반성문 영어로 쓰라고 한 거 다 썼어?
0: 아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미선배 미선배 릴렉스 릴렉스. 어차피 올스타팀에서 반성문을 제일 감각적으로 잘 쓰는 거는 바로 나 B-O-O-G-I I'm Boogie.
3: 진짜 Boogie 진짜 너 좀 오버한다.
4: So what did you exactly write? 뭐라고 썼는데?
0: 하! 미세미 지금 내 실을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어, 오케이 컴온 컴온 컴온 That's amazing.
2: 참나
0: 내 영어 반성문 실력 보고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미세복 씨 부르니까 그 매트릭스 하나 준비해봐. 쓰러지면 아프거든. 자, 봐봐. 한 번 더 내가 영어로 다 썼어.
3: 자, 한번 볼게.
0: 응?
4: 보자. Let's see what you wrote here.
0: Yep.
4: I'm sorry, but I love you.
0: Yeah.
4: 이 뭐야? What is this? You wrote a whole page just on this?
3: 이걸 한 바닥이나 썼는 거야, 이거?
0: 아, 선배. 그렇게 드라이하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럼 반성문이 아니잖아. 감정을 딱 넣어가지고. 아, 아니다. 민선배, 그대로 스테이 기다려봐봐. 내가 한수 갖춰줄게. 잘 들어봐봐. 자, 부기의 영어 반성문. Yo.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진짜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What's more, more?
2: Sorry. 네, 여러분.
0: Yo.
2: 꽁트의 부기처럼 네 거들먹거리며 계속 잘난 척하는 이에게 너 좀 오버한다 적당히 해 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수 초이스 세 개입니다. 네, A. Dude, you're making a little noise. B. Dude, stop your over. Or C. Dude, you're doing too much. 네, 자, 너 진짜 오버한다. 적당히 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2: 네, 자, 일단 A, B, C, Dude로 시작하는 Dude, D-U-D-E.
0: 전부 다 Dude로 들어가네요.
2: 아, 너, 아, 있잖아, 뭐 Bro,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Dude.
0: 아, 약간 자. 이런 느낌이. 어, 부기야.
2: 네.
0: 어, 미선배. 이런 느낌인데.
2: 맞아요. 그래서. 네, A, you're making a little noise.
0: Little noise.
2: B, stop your over. Or C, you're doing too much.
0: Doing
2: 자,
0: too much.
2: 너 너무 오버한다.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보기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0: 오버한다, 오버한다. 일단 오버니까. Stop your over. 가 약간 후보긴 한데.

0: Was my mic on?
1: I think so. Yeah.
2: 부장님 죄송한데 여기 그 레이트 살짝 이 마이크의 그 목소리 레그가 좀 있습니다.
0: Okay. Oh, there we go, there we go.
2: 감사합니다.
1: My goodness. 네. Hello, everyone. I'm glad that some of our listeners are noticing the 네. creepy background. 네,
2: 맞아요.
1: 오늘 배경 뭔가 네. 무섭네요. 유저님께서 또 이미 딱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네요.
2: 일단 오늘 최대한 우리 청취자들 이 몰입 확실히 되게

0: got rid of all props. Usually they have like, we have like, you know, cute little chalkboards, cute little dolls.
1: They're all dead.
0: Yeah.
1: Just kidding.
0: Just for this, just for today's segment, they're dead.
1: You know, in this heat, I feel like almost at least every other night, 이틀에 한 번 꼴로 공포 영화 보고 있어요, 저는.
0: 어 진짜요?
1: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안 보더라도 네. even if I'm not focused on it, I just like to have it on the background. Yeah, I like I need some like creepy vibes.
0: 저는 every other film I see is either like a horror or a thriller.
1: Okay, so I always wanted to ask you this because you have a fondness for horror films. 네. 그 호러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해요.
1: 언제부터 좋아했고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0: It's weird and it's like recent too, like the past 2-3 years and I could pinpoint exactly what movie made me like 와 이게 공포 영화, 호러 영화의 매력이네. It's the first time I saw my favorite horror movie just in general, Hereditary.
1: Okay, that's a good one.
0: 유전이라고 영화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Directed by Ari Aster.
1: Yes.
0: 여러분, 진짜 in my opinion, the scariest movie.
1: Yeah. If you're a fan of Ari Aster, have you seen his short film? 졸업 작품으로 네. 만든 단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0: 어, 단편 영화는 안 봤는데요.
1: It is on YouTube.
0: 네.
1: It's not for the 뭐라 그러죠? Faint of heart.
0: Faint of heart. 네.
1: 좀 그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0: 좀 심장 약하면.
1: 네. 네, 네. 심약한 분들은 보지 마시고.
0: 난 바로 본다.
1: Check it out. It's really well done. 네. And like he has such a vision.
0: 네.
1: Such a singular vision. So
0: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영화 때부터 I just started going into like this, you know, rabbit hole of horror movie.
1: So it's not. It's recent since you were a grown up. 어른 되고 나서.
0: 맞아. 대학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 you know, like. Batman, Transformers, Matrix, right? 막 이런 액션 영화, 블록버스터 영화들만 봤는데 it wasn't until recently, and it was way later that I saw Hereditary.
1: Okay.
0: That I was like, wow.
1: Ooh.
0: 네.
1: Yeah.
0: 그 정도입니다. 일단 저는 그만큼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1: 우리 부스터들도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0: 네, 우리 유주님은 저 내일 치과 가는데 무서워요라고 하네요.
1: 오늘 이거는, 또 작품과.
0: 네. 이거는 영화 필요 없이 그냥 리얼리티가 공포다. 네.
1: Wait, but that okay. Let's get into. Let's tell them what today's. 작품 is
0: 일단 뒤에 딱 이 우리 background 보고
1: 느껴지시죠 여러분?
0: 네
1: 느껴집니다. This is what happens when a period piece and zombies get together. 한국의 사극 좀비 스릴러 시리즈 Kingdom.
0: 맞아요. 진짜 와, 이것도 masterpiece죠.
1: Yeah. 네. Such a masterpiece. 네,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그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어떤 이 역병이 퍼지면서
0: 맞아요.
1: 벌어진 이야기여서 역병, what's so funny?
0: 아니, 근데 딱 타이밍 맞게 우리 부장님이
1: yes,
0: 오늘 썸네일 이렇게 올려주는데
1: Look at that.
0: 이 분위기 킬러입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1: It's really well
0: 분위기
1: done.
0: 확 깨졌어요.
1: I'm curious. 혹시 왼쪽에 있는 좀비 혹시 제 얼굴인가요? 아, 민수, 둘 다 민수의 얼굴이에요?
0: 네. 둘 다 제 얼굴인데 자, 우리 라디오 청취자들 위해 그래서 이게 너튜브의 진짜 매력이 이거거든요. But for listeners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so our media producers 진짜 오늘도 했습니다, 진짜. 오늘도 했는데요.
1: 일단 이 딱 투샷이 있죠, 이 포스터에.
0: 네.
1: What's on the left side?
0: On the left is a reflection on what it looks like I'm holding a sword.
1: Yes.
0: And on the sword, a reflection of a zombie's face, right? 근데 it's like one of those like half-half kind of like half of a zombie face. And the other half on the right is my
1: 민수.
0: Face.
1: 네. 근데 이게 it's a very kind of a confusing image. First of all, 표정이 너무 좋아요. The expression on Minsu's face on the poster is just pristine. 너무 좋아요. 뭔가 it's complex, it's dark, it's scary, it's calm, it's everything.
0: You got all that from that expression?
1: Yeah. But first of all, you're blonde. 일단은 노란 머리고요.
0: Why am I blonde?
1: And you're wearing one of those, like, what do you call those glasses?
0: It's like one of those, like, 1950s, 60s, like, half-frame glasses.
1: And you have a questionable mustache. 어딘가 의문스러운 코수염을 달고 있어요.
0: 저 코수염은 분명히 우리 딸이 아마 그 네임펜 갖고 막 이렇게 그냥 코 밑에 이렇게 칠한 느낌.
1: 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민수's kind of handsome.
0: 조금
1: 민수가 이목구비가 굉장히 좀 잘생긴 것 같아요.
0: 계속 보게 되면
1: You've got great features.
0: 아, 감사합니다. 네.
1: 네.
0: 일단 우리 미대 PD님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의 focus.
1: Yeah.

0: 시리즈로 해야 되죠.
1: 맞습니다.
0: Kingdom.
1: 네.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is the main character is played by actor 주지훈. He plays the crown prince, 왕세자 이창이고요.
2: Yeah.
1: 이제 그 이 역병의 진실과 또 왕실 내부에 또 there's conspiracies. 그 음모가 있어서 이제 동시에 파헤치는 그런 역할이고요. What I kind of once I knew what this story was about. So usually, you know, when it's an English 약간 현대 세팅에서 좀비물이면 좀비란 단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2: 네.
1: because it's set in the Joseon dynasty. 좀비를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0: 어, 맞네요.
1: Yeah. So they use expressions like the infected.
0: Yeah.
1: 네, 역병.
2: 역병.
1: 역병이 걸린 자들 네. 아니면 뭐 죽은 자들 또 뭐 죽은 자들 yeah the dead
0: 맞아요. If you pay close attention to a lot of these zombie films, you don't hear the characters saying it's a zombie.
1: No, so that, I kind of like that. Yeah,
0: 좀비란 단어를 잘 쓰진 않아요 네, 영화에서. 네. 네.
1: Also, just to, before we get into the scenes, we'll get into it. It's such a beautiful series. The costumes, the art direction, the color grading. 네. 이 굉장히 그 cinematically. Such a great masterpiece.
0: This is a series that you know gave our cut right the 그 신사 hat from back then
1: yeah.
0: right this like world fame basically yeah. everybody saw the series and everybody was like I want that hat
1: yeah.
0: 네.
1: It became fashion.
0: 맞습니다.
1: Yeah. Also written by the great writer Kim Eun-hee.
0: 맞아요.
1: And yeah, it's also it's famous for it's Korean zombies move a little differently, don't they? We're gonna get to see how they move
0: yeah.
1: when we start the scenes.
0: 좋아요. So scenes from the series Kingdom. 여러분, enjoy. 자, cue.
1: Gog 아래 수많은 시체들이 물가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절벽 위로 올라온 서비. 서비 barely pulls herself up the cliff. 그 아래에는 겁에 질린 범팔이 바위에 매달려 있다.
3: 서비야, 서비야, 나 좀 잡아다오. Help me up.
1: Okay, give me your hand. Hurry. They finally reach the top and catch their breath, but below them. The infected are still moving. Even in broad daylight. 해가 떴는데도 시체들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3: Why are they still moving? I thought they stopped when the sun came up. 해가 뜨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니었느냐?
1: I was wrong. It isn't sunlight they fear, it's warmth.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햇빛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었던 겁니다.
3: 뭐?
1: 생사초는 추운 곳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The resurrection plant grows in the cold. 저들도 그 성질을 이어받은 것이지요. As long as it stays cold, they won't sleep.
3: Then what are we supposed to do? If they stay like this day and night, we're dead. 밤이고 낮이고 계속 저러면 우리 꼼짝없이 죽는 것 아니냐?
1: No, no, no. Something is strange.
3: 또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1: 어제부터 지금까지 저들의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Their numbers haven't grown since yesterday.
3: What does that mean?
1: 이 근처에 있는 괴물은 저들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3: 그래, 여기엔 더 없다 치자. But the town must be crawling with them then. 읍성에는 저런 것들이 득실 것일 텐데. How are we supposed to get there?
1: Oh, we're not going to the town.
3: 그러면?
1: Upstream. You saw it. They cannot cross water.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가면 저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갑시다.
3: 서비야, just how far are you taking us? 물어봐. I have bad knees.
1: 성벽 위로 홀로 선 세자 이창. 조학조에게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그는 가장 가까운 이들까지 의심을 하는데 He starts becoming suspicious of even his closest people. 그때 오랜 충신 무영이 다가온다. 저하, 안현대감쪽 사람들이 수상합니다. His men are acting strangely. 이 역병에 대해 이미

0: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They seem to know a great deal about this plague. 조학주 대감과도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We should leave at once. I will escort you.
1: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Why are you telling me this?
0: I beg your pardon?
1: 조학주가 시켰느냐?
0: 조하! What do you mean?
1: 내가 이곳에 올 것을 조학주의 군사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His soldiers knew I was coming here. Someone close to me has been feeding him information. 내 곁에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흘리고 있다는 뜻이다. Was it you?
0: 조하!
1: Are you trying to turn me against my teacher too? 이제는 나와 스승님 사이까지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0: Do you really not trust me? I left my pregnant wife behind. I left my family, everything, to follow you all the way here. And you still cannot trust me?
2: 하지만 세자의 의심은 맞았다. 조학주 had taken 무영's pregnant wife hostage, forcing him to report the prince's movements. 결국 조학주에게 버림받아 세자의 품에서 숨은 거둔다.
3: 무영아! 무영아! 이봐라! Your wounds are too severe! 무슨 방도가 없겠느냐! 어서 무영을 살려내라!
4: 조하! 중전의 사가에 제안 사람이 있습니다.
0: I wanted to protect you to the very end, but I failed you.
4: 제가 아둔하여 전하를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0: Forgive me, your highness.
3: 무영아! 무영아!

0: 왕위를 이을 아들을 낳았다고 속이는 중전 개비 조씨. The queen has claimed another woman's baby as her own heir. 그 비밀을 알아챈 아버지 조학주가 딸을 찾아와서 정면으로 맞선다.
1: I hear this is the son you gave birth to.
2: 중전께서 낳으신 아이라 들었습니다.
3: Yes. Look how smart he looks already. He'll make a magnificent king.
1: You would even lie to me? 내 앞에서도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3: I don't know what you mean.
1: That child did not come from your body. 궁 안에 아이들을 모아들인 것도, 산모들을 죽인 것도 모두 내 짓이더냐? Was that all you're doing?
3: You always told me we must do whatever it takes to protect the royal family. 왕실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1: 그래서 천한 것의 자식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
2: So you would put a commoner's child on the throne?
3: 왕이 되는데 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2: How dare you speak of royal blood?
3: What you wanted was power, nothing more.
2: Silence!
3: You made me queen. You wanted my son to become king.
1: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다.
3: No. You taught me very well. 살아남으려면 먼저 버려야 하고 권력을 지키려면 먼저 죽여야 한다는 것.
1: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너는 곧 서궁에 갇힐 것이다. And that child will never be king.
3: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That is no longer for you to decide.
1: 뭐라?
3: You always dismiss me because I was a woman. 그 하찮았던 여자의 아이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0: 이그어빨리빨리문화
1: 맞아요한국인의
0: 한의정서가서려있는 K 좀비
1: 맞아요 They got it. 그래서저도뭐 of course you know as a Korean 그거좀 naturally comes to me.
0: Yeah, I love it.
1: Right.
0: Love it. Yeah. All right, we're gonna get into an expression.
1: 네
0: 이오늘장면들에서이좀자주나왔던단어가있습니다
1: 네
0: Strange.
1: Strange.
0: So we heard that, oh, something is strange. Mm. You know, they're talking about the dead. 그 괴물들 mm-hmm. 얘기를 할 때 strange가 나오는데 일단 strange 하면요.
1: 네.
0: 어, 이상하고 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1: Mm.
0: Yeah. So, oh, that's strange.
1: 네.
0: He's usually here by now.
1: Mm.
0: 어, 이상하네. 보통 민수 이 시간이면 와 있는데.
1: 이상하다.
0: 이상하다
1: okay.
0: 안 왔을 경우.
1: Mm.
0: But strange 말고 또 일단 비슷한 단어 한 뭐가 떠올라요?
1: Weird도 있잖아요.
0: Yeah.
1: Oh, it's weird. 이라고 이렇게 많이
0: I mean,
1: 하긴 한데.
0: Do you use them kind of interchangeably?
1: That's strange. Oh, that's weird. Yeah.
0: Yeah.
1: 진짜 바꿔서 그냥 to me, I don't know. Like the same situation,
0: yeah.
1: I would be comfortable using both strange and weird.
0: 맞아요. 사실은 그냥 일상에서는 둘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1: 네.
0: 좀 이제 조금 깊게 파고 들자면 strange is a little more neutral,
1: mm-hmm.
0: so something that's unusual, different from the usual.
1: Mm-hmm.
0: 평소와 다르다. 그리고 weird는 it's used more casually, 그래서 뭔가가 좀 괴상하다,
1: 네.
0: 기묘하다 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1: 네.
0: So for example, it was weird seeing my teacher at a nightclub. 뭔가 이렇게 스승님을 클럽에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더라.
1: That would be a bit weird.
0: It'd be weird. I don't know.
1: Actually, 학생. 어, 여도 여기서 놀아.
0: Oh, hey. That would be a little weird.
1: Yeah.
0: 또 약간 strange, weird. 또 비슷한 단어들 몇 개 갖고 와봤어요. Odd.
1: Oh yeah.
0: Odd.
1: That's odd. That's strange. That's weird.
0: 근데 이게 또 홀수라는 뜻도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홀수는 이상한 건가? 저는 그렇게 항상 어렸을 때 외웠는데요. 약간 이상하고 특이한 거. Oh, that's a little od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1: 네.
0: Odd 뒤에 ball 붙여서 oddball.
1: Oddball.
0: If I say, he's an oddball.
1: 그쵸.
0: 좀 어떤 느낌이에요?
1: 좀 특이하다 사람이.
0: Yeah. 좀 사람이 좀 개짜예요.
1: 좀 you know a little different from the rest.
0: Yeah. But not like so negative.
1: 맞아요. 맞네.
0: Yeah.
1: 네. 좀
0: I mean,
1: 특이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0: I own up to it. I'm an oddball.
1: Same
0: yeah.
1: here.
0: Yeah, I think so.
1: 네.
0: Yeah.
1: BFM에서 일하려면 you gotta have a little bit of odd in you.
0: Also, yeah, I think most of our boostas are kind of oddballs too.
1: 네. 우리 유준이 말해 민수 is a weirdo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 이 자리에 못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Another one is peculiar. 이건 좀 더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독특하고 묘한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And bizarre. I like the word bizarre
1: yeah,
0: too.
1: Yeah. 맞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여기서 interesting도 되잖아요.
0: Yeah.
1: 사람이 내 작품 봐봐 너무 예쁘지? Oh, interesting.
0: That's a very British way. The Brits, 영국 분들은 좀 이렇게
1: 네.
0: 이상한데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할 때 그냥
1: 네.
0: interesting.
1: 좀 돌려서 말하잖아요.
0: Yeah, interesting.
1: 네.
0: Yeah.
1: Interesting 하면 내 거에 뭐 관심 있다라고 이해도 하셨는데
0: 심지어 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도 oh, that's an interesting
1: smell. That's an interesting smell. That's an interesting look.
0: That's an yeah.
1: Right? 이렇게도 할 수 있죠.
0: That's so
1: 네.
0: true. Yeah.
1: 여러분 그거 들으면 9 times out of 10 뭐가 조금 이거 좀 안 맞다라고 분명히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1: 사람이.
0: 네. 또 고지고대로 듣고 난 역시 흥미로운 체취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맞습니다. 네. So Yeah. Weird, right? Strange, od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음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Okay, one more. Turning A against B라는 표현 한번 사용해볼게요. So we heard in the show, are you turning me against my teacher? 지금 나와 스승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냐?
1: 네.
0: 이런 대사가 있었죠. So when you turn, 한번 이게 visualize 해볼게요. Turning A against B.
1: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반대하게 서로 A와 B를 서로 싫어하거나 반대하게 만들더라. 사이를
1: 네.
0: 갈라놓는다는 뜻입니다.
1: 맞아요.
0: So he tried to turn me against my best friend. 내 절친, 찐친과 서로 좀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려고 some people do that in
1: yeah.
0: relationships.
1: 맞아요.
0: Yeah,
1: toxic. Very toxic. 그런 사람들은요.
0: Or she turned the whole team against him. 팀 전체가 그를 아주 등지게 만들었다.
1: 네.
0: Yeah, this is a very toxic behavior, turning people against others.
1: 맞습니다. 근데 turn A against B, 뭐 비슷한 표현 하나, come between 누구와 누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민수와 저는요, 아무리 연기를 잘 못하더라도 nothing is going to come between us.
1: And acting. 아무리 여러분들... A big thank you to Poogie as well as Haeyeon for this week's very fun and very educational segments. 많이 웃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All right, folks, time to wrap it up today. Yes, time to close up shop. I do hope you enjoy your Friday and the weekend. We'll see you back here on Monday. Sam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비치.
6: Oh yeah.
5: 캠핑.
6: Oh yeah.
5: Swimming.
6: Oh yeah.
5: Summer is awesome.
7: Mosquitoes.
6: Oh no.
7: Tropical nights.
6: Oh no.
7: Food poisoning.
6: Oh no.
7: Summer is awful.
5: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7: Oh really?
5: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